에데 롱초 게두자 니다 나초라 첸첸지구 베르나 첸초바동 지르하와 컨트롤 롱하와 냐르나 롱나 데모초바 타나 로버라다 님바 템바동 첸초니 님마 초토 미바 닌치 미바라 초고 침본자와 도농 제바 제소 롱초 게두자 니다 나초제 등아 지바라 롱키 롱니자 생강소와동 우창구 생강 냠드제데 루팡 데통용아치구 몬체자 두바롱바동 냥야 짱짱라 데나 차지미바디 지진 초여지바 띵구제데 수나 로모초와동 냐나 녜모코버 니단냐와라 요토자구 가제모메 카모토나 니모 민군다 소네 혀혀제데 온서롱예 니레이자 니게 따지동 민초라 곤조미바자구 롱초 기두자 만남제 롱니동 촌촌 지수 냐마 다송소라 온전 용답아 제바도 닌주 우총 자구 도청사 자마용 지종 롱초 기두자 마티아도 라바라다 범이자 상칸도 럭컴 쳔지도라 줄렌 지구제 가디아 코조 니탕가레 처겐도 데라제신도 다총 쳔네 디알랑오 롱초 게보 뚜레 가와 자구

다치 베더 유리디커제 망야 사틴토 동아티양 베제 띵띵 송송샤제디 챵시제 링긴 앙 당보 저저 진총치 쇼용니 챈다라 베숑시에디 셰소 쥐숑 말라당 쥐숑 뉘바 딘럽제 쥐세 진치 메바 토르동니 셰소 셰용 진티 셴틴 띵니 진총 토바당 망조제 덴야 초낭당 로이 챵치 야차구치 고거옌 진총 투예진 베제 신칸 멘라조바당 송숑 앙 당보 조저 진총치 초배 산지 신칸 송숑 견전라 따라 내보시에디 제도된비 벼종 조준라 군딘 조보동니 야카제 신칸 히벌제 토사 허다 뒤에 明啊 사거당 종제된당 종당 취주지가 제카제 신칸 히벌라 조준 배된거 전리 토빙앙 되바당 변데닌 잠린토 신칸 코유야 휴제 사거제 제시 임바시

외통 초위 로지라 진소 시와당 라진자 더릉 로라 팀본 진바디네 디신비 시당 민비 로다당 비탑 레미라 군디 휘바시지라 데위네 듀르사비 비탑 팀본 듄셰당 장랑사바 샤던지 바라 공홍 시와 시장시 진소른 비탑당 로직 신지기 튠절당 저슈 시벌 현튠 제도지 딘비 시소정로 등랍진제 배종 사반 조정시에디 롱라라 마타비 로슈라 딘니 가드 카세당 듀세 까마짱양 쯔니 시비 비타라 딘니 중저 뛰디 외동 사바 난취 뛰그바당 로지 사바 난취 좀괴 생각나마초 공도 심바디네 드링가 돈니 지비 베 시위 징저당니 로딘주 땡아 코와 딘소 시위 치릭레진 베제 로지제 효리 사장히 시위 거인 생각도보나바 Tindi lechen nang tati xiebi nang duen kya chang tong cha song, lechen di zong jing geng kawa lakwa ding jing tang, lechen zo xiong wa lo zang xirab yin. Xiang la kanki lung ti ji tati xiebi lechen yin da xin ro, da ya mong.

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国族别来进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当你具备修养些别来进人。德林格来进那点真具备工作呢，北京一个集中前的丁谢总，如中等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杀掉看，这里三着眼。这里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比老马些人，空托马的，老金家高天人的。 西家日比内贡拉杨村家波比肯内，那原后勤把这个孙秀恩员。文章，孔拉西家日比潘特的准备先修一批，大东，该自家郎错来，郎都学比宁多皮将月，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城年轻来空，看给龙城家，我当你具备修养些别来参加三个班，这里三着家拍摄拍摄，丁谢总。 任务重大的送你，看老金人都家错当，下一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下。
1: 这是我们来公干上，哦，公干上，是，俺这块头来去呢，拉不着谈的团队多啊，是，么是，老金老人谈不的这些，得恰恰啥都难多啊，是，拉不着老人谈不的这些，得恰恰啥都下个上路角了，是，这肯定是可能的。
2: 啊，他当然给他，那这是他可有个修建是那个，他旁边修建是那，甚至他就这么，他台湾是那个，天天。我说吧，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趣是那个，天天叔叔买不是的，修起不了。那是。他当然呢，你让他中间的，就是把潘总米的老多钱的老多，那这是啊，也就这穷了。他往年是天天是，你送给他去，他的那老多钱没弄，他那里叔叔恰恰啥都要呗，钱也要呗，但是，是就是吧，对，可对呢，这里穷了。
1: 那是。
2: 天天当然给他，他当然要要呗，给了。
1: 자성결하라든지
2: 근데
1: 啊，他当时那个，少过几年了，六级可就是嘛，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当然给，他那六小给推推荐的忙不有几年吧，哦，他那推荐的出来当了，起码说啊，他所说的给感兴趣别来个的了，你学什么，所说的给没没事的了，你团员别来个去啊，三个月。他那就是把当然给推荐的出来去，嘛当个去，六级能对呢，他那么长可以干有没得什么，当然给，穷人更多，各个说不对对吧？六级能你吃香了，牛肉给自己的没吧？天天的六级能的，特别给国际中啊，那些小吃不能的没吧？天天嘛，得趁这个他那这些。
2: 그거한테
1: 텐데 对的，真的是个，但你旁边的人呢，看的人的，提到了他，你恰恰都是钱，讲究呢，他自己的人能有。是是是，那是，搞不对，没看这个呢，经常做运的嘛，是吧？嗯，当做没送药的，对，如果送钱，天天当做送了，晓得给哪来呢？当做他当然能挨不了，但你送药，哦，你让你他那时候老不能了，刚刚药费是你萝卜钱，看出来，他可是把当做也没别的老不忙不了药了，是吧？你那样，他那这也没路用的，找不药嘛了，人家他那老将那这修起不了嘛，去查那点的亲戚个忙不通的吧？你看做事个，他按照读起个嘛的，那么旁边按照老。
2: 对，就那嘛，他那嘛啥的那嘛，那嘛他的问题清不了。按照老百姓企业的老百姓企业们，所有人感兴趣不了的，啥都他听得清楚，要不要的？等于工作吃了吃了，工作请的，到时候我们老早送出来的，来年的这条的，这到了这些所有这种所有这种所有的东西去，到。 고모 직동 이렇게 직동 양들이 내가 쇼츠 메디어다 롭지 투 롭지 받아라 주주 직직이라 진리다 봐 고모 다발로 고모 기계 진리 소들이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게 로링 숨버군데 시버군데 튼드로리
3: 야
2: 이거 좀 롭데 테니 튼산이 엉에만 내가 내 두네 펴보 펴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카리 군데 쇼츠비 주 말로는 이제 안 이제 다 튜닝 강에 내가 지기 내게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디자인으로 펴보도 사실 군데 저는 이렇게 봐는 이렇게 있는 연기
3: 레슬레스 안 단다지 조사 이제 양 거주를 봐 그래서 당야기 디 사실 양은
2: 유심해 봐 예 다랑게 근데 섬길 왔다 내가 흘리에 투치 내가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더 돼요 레프 용내 다 돼 레프 뭐 용내 내가 뒤도 안 당보 내가 뒤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근데 네 그 소소는 게 다 다랑 있네 내가 자샤서 돼도 그러니까 가시에서 쇼츠 보이라 다 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내가 돌아게 치야 내가 다 참으셨나 소소 가신 유비 내가 되게 지도 좀 봐 내가 깔리 가서 카위네 쌤나 조사 수업이다 진짜 나와 있는 용도가 봐라 근데 내가 민지 총다 근데 님 경기 됐다 근데 인도 좀 봐 다랑 있네 다 그좀 봐 봐라 잘 친친친 다랑 있네 콜레가 콜레 가시리 님 됐다 독신이 되리 됐네 다 자샤서 되가 근데 또 얘기 근데 시들이
3: 이게 전부 봐라
2: 됐다 다랑 있네 다 근데 콘조인데 봐라 콘조 됐는데 총이 좀 봐 깔리 콘조 다 어 내가 깔리 가냐 도와서 그 인지 다 봐라 내가 근데 깔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샹 샹 봐 지나서 봐라 녹슨 그 달 어 내가 근데 깔리 도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가 나랑 묘르여 근데 소소 내가 개체 내가 찍고 나 샤다 지야 근데 어 되게 쓴 거여 근데 에 따라 롱버를 샤샤나 맨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지주지라 디지테 퉁궁 디 퉁궁 다주도 롱버도 근데 조미 강는 그거 친구도 데리야게 지나 간도 도와 쓴 거여
3: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일라 로제 자자서도 차게 이런지 눈바 찍인 데로 와
2: 그래
4: 中华美人丁顿出兵的戏丁不走你美人卡瓦的拼存中文档必须年这些不了滚电动轨

0: Ami pala yuan di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Tsering sanzhu jia lo jin rim du ni, sen tun jia lo zhu ka jik dang,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ba xiong yue. Xilu nindu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sa payul, rwu zhon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kiong yong yi zu di. Pa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di yuan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朋友家有没有病的那么了雷气穷穷稀破完样全去了其实他的这样给他肉冲的一个的说着做多了这里可就做你的他当初你当然你动作给了老的龙的怎么你动你需做久了可就怎么不如拿着天这一浪结束了天这怎么他的能动的的亲爱
2: 现在多啊，天天都是这个偏见，天天吃些那童年康是可做个玉米，童年康是做的怎么办？天天处理工地开的可做个玉米，天天是拖了新竹去了，或者人家面子的啊，那就拖了那拖南秀去不去多啊？我得可怎么办？天处理可做的得什么？面子算得过做一了，到时候龙龙办的了，面子的就通过那个秀去不要嘛的，新的就秀去不要嘛的，他当然给面子那就算工作量的呀，女，天天总在工作里呢，吃些那抽一煮煮些东西，拖了那偏拖那什么？
1: 天打算那路加给通信的平均是的了，最高级的，天这速度让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打算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点，米就那么的，其实我们不是专业出来，到我的总上三年，应该呢牛上半年，他有去年一个跑的，但这三百秒速度厉害了。天打算给我他给下乡，那这是哪样的技术？牛马上那呀，牛马南山那这了，应该那这天你看那这咋工作了？或者说不是正规？
2: 他听了三百的。
3: 所以差不多是吧？忙做的跟他说，气球给这牛总今年把那个了。
1: 哦，对，
3: 对，这就那年是差不多。
1: 对，
3: 你可对了，恰恰是都今年在的忙起，阿里，所以恰恰是都蛮结棍的，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等多多啊。
1: 对，
3: 所以要看到对朋友了用。
1: 对，
3: 朋友给这团购一年的，这个我们都姐姐，嗯，对呀，罗辑生级给这，其中一年的，这家一年的，这家伙呀，上路的肯定呢。
1: 아다다랑에는누스니라아다다랑에는냠용스네다로브존치세워다로브징기라니로시우디나라니다다랑기아차샹나다다랑기는데분자스네슉치분데인데투니캉조조는데슉치브로요마라니데좀바랑니데치제니데치고군데근데슈도슉치오메바체다다랑기소스랑기다투지기니데기카바난기니데페이지에서 보로 에타데투니캉스 극조구메 좀제 컨데이나 티니 티니 촘리간로 갑조 컨데다구메 틴데톨레다 소스랑기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즈 틴데장 치바이
2: 其实呢，他当然呢，恐怕他妈说，这不有什么不？他呢，很多民族的作业是呢，过年没作业。因为老几不会呢，他两个人他牛几个设计作业当，听说他没事的，没恰恰修起不买的的。因为群众一定是把听说的，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听说嘛，他当然给米看的短个米，米看的长个米，听你从这看的加个米，米熬个来看的煮个米，听你刚给屋里看的短个米吃不上的，你们就好过多啊。他当然个，就看的，他们过年没事的。
3: 这些地方吧，天天打人呢，目的呢，就是做保保守的嘛，就是目的体现呢，他打人的老总去有点，他的材料呢，他看不到的太严重，人家，他打人的老人看不到的老人，说不到了，老总做这种老总有啥的打人，天天老总晓得过了，他说说的来个就去有，对，就是那么的，好，那，那老总真正能对呢，老人看不到的老人是不是了，真正能的，嗯，书本几项强用的，好，对对对，他那真的老总要你那样子，就是做那么东西，像，这个，人家一样，他有那个皮肤，他说是那的老总。
1: 那这他马七年嘛，这个是多少钱？今年恰恰可是七八十多了，是呀的。然后说说那个恰恰是多少钱呢？老总，然后用的多少是不是？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Gagdomni, Limichop Jesu Yel. Tini Lobjin Loma Gagdomni, Matam Lazu Yel.
3: Ah, Nusta
2: Nishadan Shrub. Tini Menzati Yumbab Sinata, Kipsan Kodio, Yuko Yangasika, Tini Tazu Tazu, Kundu Passasangiti, Sondasu, the Kundu Passasangi, Tazu Yago, Tazu Tambu Tambu Tazu. 초보 미라 근루 파시 초보세 하리
3: 러브라디도
2: 또 그것도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우리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부장이라 때 콘솔라다 이제지 초보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보 근을 긍축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3: 조수스 이라다 왜 거기
2: 파스스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그래서 그저 소소 롱반 유비는데 소소를 줘야서 다 딱서 초보고 있는데 다 콘솔에 가리 있는데 가능하스네다 소소 차습도 그 초고를 줘야지 딱서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진짜 강주 파스는 괜히 강주 파스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는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3: 아 링아
2: 링아 요리
3: 네
2: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롱반 민지 튕고 죽지로 Tini inda menza tijini jikchi, menza tijini susu jikzong, tini sang tijini menza tijini jingin kari kongzi shibshi tijini suyur, tini tepchok chie sambur, tini sang da byo tijini suyur, tini tukchini nega jik suyur yori. Mezi tijini dagzu inda sibin suyur, yukje tijini dagzu inda da lungbar sinar da zangda sibin ki tungu lagzu yorar, da sibin tijini pye jie sambur. Da tujini chashina chumri gandu ka mikke ne da, shu ne d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da, yang kimzang kari gyo ne da, sibin masang jishan yorar, tini zangba da dharang ki chumri kapcho di ganduwa sam, tini dharang 스빈 수에대로 그 스빈디 고소 티니 닥존데 알아 티니 망에마 닥존로 루규르 요레 티니 유디는 봐 어 땅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게밀루든지 별이 용해네 차셨나 벼락스인데 유드라 아스면 코르 벼락스는 굳이 망과 하고 온도가
3: 김제
2: 가른다 우리 벼락디 인데 네마랑네 수규 리네 요레 이네 중진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니 미즈 하고 요마라 티 다른 게 누선구 어 네 벼락디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야기 난 샤샤나 도인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난 녹 차와 있네 저도 좀 봐 벼락 녹다 벼락이 루규 있는 숙집을 돼요 말이야 경제 살아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샤다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상 귀에 네 샤샤나 게릴루든데 벼락 용에는 어 벼락 녹으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조언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루규 있는 요래 근데 시작한데 돼 수야기 다라네 숨죽스네다 다랑 섬듀스네다 다 된지 체신네 된지 요 다 나랑 다다 내 벼락 수요하라 벼락이 다 쏘고 다 쏘고 롱바랑는데 벼락법이야 또 롱 야자카시야 롱 동작신 이제 루주시 와래
3: 벼라디민 가수래
2: 다그즈네라 슈페라디는 조페라스 요래
3: 조페라
2: 어 조페라스 요래
3: 직직나르베
2: 어 직직나르제 티니 조페라디는 내가 숨소 요래
3: 이
2: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 자
3: 다
2: 딩스네
3: 모디스 요래
2: 단 리지코 딩디스요나 다 카레니리 미창메 다는 리시 카레니 베제시 도와시 제렌가 콩토버지네 안데 미창 렌가 근데 스스 니니트네야
3: 비조정
2: 말 봐 티니 비조정 디스윈 샤유 티올레나 다그즈 롱반으로 다 이제 튼즘 니드노 바 튼즘 양년의 치계급인데 막 인데 퇴근국이 잘라 숙집을 열어
3: 그것도
2: 양년의 배주지에서 뭐 티니인데 망작표라서 수요래 다 망작표라서 근데 다수 민 거라 긍족 망작표라서 표라서
3: 다
2: 제 긍족 파세 망작표라서는 양민의 린처로도가 티니에서 봐 긍족 망작 알아서 다요래 티니 다수 때 쪼고 인데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조표라서 이제 우리 표라랑샤 티니인데 망작표라서 이제 치계급이 잘라 있으냐 니니 총재스터치 다 군주 롱배인데 망작스 요라
3: 그래서
2: 우리 다수 인데 롱바 천안나 망보 여태도 대비하라 이내디 퇴공스네다 텐데 슉집 요마라 인데 치예급니 뭐냐 버치부 퇴결이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네야 고리스나 버스 요하리
3: 로스스
4: 로딘 주민강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슝가 존재토니 버스위 진저토니 로딘 등아 코와

0: rūwū bērā tāng, rūwū sūpīn tāp nā, cērīng sāndrū lā tī jūngā kīwī pāyūr jā tūngkūng jirī. Kōng jī, tūngkūng dā nīn zō xī bī māng yī tō, bē tāng, sāng sō, māng zō jā lā nī nū dī, xē cōng xī bā dī, yūr dī māng zō jū ngā jū jā mē tō tō yī yu. Dī tāng dī cōng, kōng gā yō ngā lāng tāng gōng xē nyā lī xē dī, gāng chū pā sī tūng jī lā dī wī yāng bī cōng lām cō yī wā shē. Wā nā, kōng lā tūng jī wā jian rīn zui lā kā dī gyū tāp tāng, lōb qīng tūng bī xā yā sā tū xīng kīng cō lā gī yī yuán dā yu yu dām xī nā. Dī nā, bā yōng lōng chīng nīng chīng lī kōng kām kī lōng chīng jā, ngā dā ngī jū bī xū lām xī bī lī jī nā, dī gōr xū jīng bī, qī jī mōn tū dī xīng nāng yu bā xī.
1: Kīrāng gōni chāshān, jī chāshān sā tū jī nī sā bī sō jī rūwa?
2: Shī.
1: Tā dī yīndū jī, tā kīrāng gī sō shān jō gī tūn zī yī nē rī rūwa?
2: Shī.
1: Kīrāng gī cōng dī jī yāng, lāṃ dō jū mā jū tā dī ndē kāng tū tē nā nī wī bē?
2: Yō yī. Tā chāshān nā, tā kī zū wī tā, tā rī ngā sā tī chōng bī gō tā māng tā chī tōng kī, wō rī tā lōb jī nō mā yā, lōb jī nō mā tī ndī shī māng tā yōng, ndī chāshā sā tū kāng lā chī. Tēnī kōnzu yō nāngyō kī tā mī lā tō tāng chī yē mā tāng yā sī nē tā, tēnī sūsū nyam nyūng mā tāng yā nē tā, tēnī tāwā nī sūm, tēnī rēngā mā ngā yī nā lō chī, tēnī chī sī bā chāshā sā tū kō chī chī lō. Yā nā nī tā kēshā chā lā tī sū kī wā mā sī, mī ndū tā rō bā khu shā tā tā chī kī mī ndū, tēnī nī ndā kōnzu kā lī kā tā kī sī kī chōng rī kāng lā tī gō yō kō mī ndū, tēnī sī kī bā, tā tī. Tendi yin dhiza ba, ta dharangi ne, mashita ta nidhi chumbi kaanla nidhi dharangi ne, ta nidhi o, ta nidhi duwa samgi. Nidhi ta dharangi tenzu la, mashita kaangi liya kante chi na, kaangi chi chung chabsan yuwaari samgi. Ti na dharangi kaangi chik chewe na, kola pa mashin bachi, dharangi mutu yu, ta kar saji karu giewe na, dharangi tirang lang, tan dharangi, ta sosurangi, teni dharangi araati suwe na, chumbi ka kurgyu chi dhiza ba, kaangi kasu, ta dharangi kaangi chashar na, nuk samgi kapri, ngay ta kaangi la yele, nini yeru sa dhoya yin dhiza ba, ngay chasa nga langa dhro mo tu, ngay kubuku ngay dhoga chung, ngay yeru sa chi a samgi yuwa. Darangi na ta kaare, lega ku chen sarri da yi, ta ngay shata da chi a samgi yuwa. Ta darangi chasha na, ol, tisha lega chi dhiza ba, nima chila todeng, ta nende, todeng jik zwa shata rikimdu, ta chila gori chen. Ti na ta kapri ta susu yin lupo ya, mi zaaji ura, ta darangi na, ku shio, ta nga langa ta gongji nye subi chi, suya ku suya chumri gandu, goyo ku khandri tu, teni chala ku yang tri ku megi ula, chala ku chumri gandu, ta me chibu mi 어 김제 그게 침범인도 잘라디 소야 돈도 주문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침범다 틴데도 십주 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셔는 스빈 닥스 스빈 오도는데 타는데 그 녀자 시에기다 뒤즈나 다왕알 요 말이
1: 다
2: 다왕알 하 콘도 춤례 콘도 자 틴이 콘솔 어 제라 니르샤다 좋아 틴이 제 콘 머리인데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제고 가서 어디한 콘솔 그 미 돈도 그 돈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 봐 춤리고 컵주스네 자 자치 치르 주길 테 다른 게 이제 타 어네 치니 레가니 타 나게 내가 망내다 근데 내가 하이나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다 뭐 내가 샷다다 치 내가 네 야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네 산이 심바신이 용기라 섬기요
1: 글쎄 등산 벽을 사지 과지 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야지 상다 벌써다 마무리 봐 리인도 아니 양 전제다 전제 봐라 양지 그 전제 줘로 봐 리 저랑 그 삼단이 왜
2: 예예 저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소를 찍고 뒤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고 잡고 내가 망고 여라 그냥 스빙을 차시하고 있나 네 딱도 인데 스빙티라는데 총리 강이야 튜드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에서 뭐 타든다 스빙이 좌이네 저 스빙이 녀자 체기나라 니주 컨디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1: 펜진
2: 봐 스빙이 타는데 좌다 아니라 야부이도 좀봐 총리가 땡조 슉지 못해 줘가 다 다닌 진단 아버님이나 닌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지 대 초등 집에 주 시봉 각도 없니 들려야 티 좁지 무슨 소송샤
1: 어 시담디
2: 어 진짜 이게 뭐요
1: 아 제대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체시디 가지도
2: 다 다랑 탔는데 달로 튼 사도 치더니 근데 로드 치무 탔는데 시 자샤서도 챙겨 좀봐 다 망우스네 다 텐데 돌아 강아 슉지로도가 다 다랑 게 자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도슈레 치들이야 니게 숨게 틀리지 미도는 봐 내리 그 약도 그럼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엔 숨게면게 되게 작게니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투 미도는 봐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뭐 스치다 되도 미요 미도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들은 내미 연락선 니 길에서 혼자 치에서 소절아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선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부터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통에 이어 봤다는데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 걸었는데 차샤나 이제 동의하기는 이제 심심이네
1: 예스 예스
2: Kaparchi kasu su kasu chewe ne ngi lega ti shata ta chia sam tindish ta susu yorang ki simshuk sinay ta susu loza ti tenpo kuy kuduwa ti loza ti tenpo kuy kuru tini susu yorang ki chasha tangpo zuye na tumre kangdu kuy go kandish duwa tini susu yorang ki chala ti susu yorla susu yorang chakien kandish yorna susu yorang ki lega ti susu yorang kaan chitog yorna tini susu yorang ki ti lega ti chewe la gyurim kandish dogo yoduwa tini tumre kangdu kuy go kandish duwa tini tumre kangdu ti ta susu yorang ta rik jawa kasu duwa rik jawa tenzo le susu yorang ki burdu tenpa kagji ye tini zola yin jing minji tumre ta daishi 도와 팀 샤다다르 나고길 시마시 티리카사 인데 인데 로브드 로마네 인데 차샤사도 망타 주시 인데 딘데돌라 냠뇽들 심주 마데 마음 하죠 체 티니고 하루 흐르서들 체워서 도와 근데 이제 봐 카린다 인데 다 리브 마용 인데 망타 주시 도와 사랑 가 체제는 어 인데 로비 간데 체마죠 아야 인데 뭐 도르 켜마죠 코레스 도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인데 로바이나 탐보랑 간네마 자 티니 자선 뭐 로바 나고라 차샤나 켄데 쇼예 이네다 tini loo lega gupse kyaagya yindu yinaya ta taa tunju yinaya chashina uri roba yisa lega tondo roba nanti maa shabachirin lega zimdo legi kondi jitango chiye yanchi loo sanso roba yinaya roba gangay khasu tina suru zinu roba yindu zimbami chigura shimashi roba yata gakche tihi gula lega kwaya gupse kyaang munyuwa chiye lega kondi gudangwa dagda matiwa chiye tini tindri zola nizu mamlaaduwa taa yindu zimba taa nindri loo tachime nindri nindri ka shasha sato yinaya nyamnyong yinji maang nyamnyong mindri shukchibu yuwa mara tindri zimba nyamnyong yinaya susara nyamnyong ji 할 수 있는 부사 티니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다 자 로봇은 레가 곱셔 자기야 소도르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그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소도르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때 내리지 자샤서 되건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인가 절이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능도 멤버 봐
2: 레슬레스
1: 그런 게 되지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되시면 되시길
2: 레슬레스
1: 터지
3: Yang tabi sedun leji tawan zhukwa tong la tar sheni, shi zhu rin luk ding rep jen jie, bejong sa ban zhuk chun hota shegu.

야 마야 마저 투제세야 투제보나 세레다야 너도 원아 나레다야 마야 마저 투제세야 샤르제 도르제 삼바체야 샤르제 도르제 삼바체야 테랭아예 졸란조야 투제 마청 세로치야 소예 런체 한중니

0: Jubunamba Gunkazon, Dida Limundarin, Tisimbaga Sikhil, Nanayan Jagayin, Tataluna, Pihiwi Kinjo Tani, Longo Dunju Tunga, Koilu Ibata, Longo Dunju Tunga Rendo, Jungo Gunchetanga Yang Tabi Sinju Udo, Ganju Santola, Nansa Lau Tabi Ponjishoni, Puji Mareka Gamamanaina, Dishida Dimbi Tola Royuri, Gasi Ganju Santoka, Rulon Dedaki, Puji Ponjuta Kumpela, Bambu Sinki de Resena, Lunchinta Ninchina Diwijang, Duran de Taloran de Tuka. Sintung跟一些印度人，但龙武邻居一下个人多，龙七个这样干着打杂谈，第一三眼个没打，第二个他就得行着忙做家，清仓都学有的啦，宁直接把没热热个，不就三头个碰着打，忙做一点些，心头难过一些，对的啦，但是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我们做的那个 林子的能多被用龙池认知来控制电话认知下压拿了依旧的查出病给给能给接续进入走啊给电大拉的得一多被用龙池认知来控看给林子将工资续进入走啊给将做平足你电招约但得给你的娘多龙池接送样的认知接八美了的呢龙我对着对岸的能多
1: 别人就多干着的也就干着第一第四干着熊有没个中立世纪言给那么你更看松公干上公干上来说给那么你所说给对策只要全部等着看了打动俺做给连接点的配吧赶紧切去记言谁来打图当不俺做给那么你给他所说我就多对接那种难年明天大四个月来说俺呢这种国家的确前面老了俺呢本身年纪里我们也也过接接
2: 俺今天去，俺那这一个月大了，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얘가를 쇼. 네, 늦지를 가르쳤으나. 대봐. 느리다. 얘는 내게 능사 라소스 가르쳤으나. 진짜 길에 같이 타마기 임부이네. 니도 잠이 찍로래 양아라죠. 되게 편점에 마 룽지려고 당다 이래가 제진. 아니 다도 봐도 가르쳤으나. 감개길이 되나는 이제 숨지자 다양한 언어기 규다다. 나서 봐 살고서 진짜 길에 같이 있는데.
0: 라서 제라 되겐데나 라이나 토 담보 때나로 레그 제디 잠바 고니 나도 가라타나 텐데 레가도 소소그지 당가시니 눈치다 닌지 그샤야 되나 효바이나
1: 어디 뒤도 텐데를 샤 직통 고제 때 챙겨로 야 본전 닌지 내운데 조그레스 아니 조제 다 벽에 그 선주
0: 라서
1: 선주 냠가 여러 봐 어디 소그레스 아니 갑대도 안줄랍다 턴제 망찰려고 잡차브리
0: 라서
1: 베네야 갑디다 우연장 구슝 아부 라리아 니슈부제 아니 민가치 본전 앞에 체면 통계 드네다 부응하시 따로 나스 제야 니슈부산다 보신다 강으로 레고 잡삽된 게 지리사 아니 나다 네 로프로 아 슬픈절라 아니 있다 즉 레거스 데마 게스테 수수자 아니 어 제야다 고 우연장 아부 가리스 제제 레고니아 용거리스 아니 레고니아 주변 나로 대야 지규다 진짜 이제 당수 다디 이제 대신 교류이자 다디 가수를 칠수 아니 지 미르 가세를 다 가지고 미르 가세지 자지도
0: 나서
1: 원대세 다 칠수 있다
0: 칠레
1: 칠레 간데 인가로 다 어디 참면로 아니 원대세 진짜
0: 年轻人，我理解。那是，对对，年轻人，我做不了的。哪怕这年轻人，我这个茶农现在让大把都给，这个朋友的你，把这给，就没这个来干的，下呀，等着等着我有事啊。
1: 好的。茶是这通的吧？等着去。这个哪把去？那是。这老公的，跟你什么的？单单俺做干的吧，中国的俺做干了那么现在给年轻人，我年轻人，我这老不怎么安逸吧意思。
0: 제가
1: 말할 대체도 잔 까는지 가서 레군데 다 폐지해 속으로 윤도 대축 사전 첨부를 쓴 거도
0: 제일 라서 근데 게 장소 있나 님도 제일로라 아리라
2: 제제
0: 제래 되잖아 어 더 담보 가리라 폐든지
2: 제 게게 세제 다 두스리 다 견된다라 차례 카리스마 핀조로라 좀 이렇게 생각하네 돼 아디디 동안 이내 게게로 시리스 슈브리 러시아 게겐기 된데기 지레 조창 다 이내 내라도 템백급 속가르스나 급티디기는 안 좋기 아니 서귀다 총기 라서가 가겠네 이교기 내가 진짜 거리스 전 아니야 랭네 손으로서 우리 벨에게 그 모습으로 봐 주지 아니 친구들 앵그리야 발로 숨스데 디네 임베는 그 급티로라 임베는 양겨르츠 느리서 그 로스치기 야치네 아니 임베는 난세 편중 진제기 표기 이게 지금 두스 같이 되는 미식 기능 같은 거 그 두스 되는 거를 보라 진에 야바야 가르스나 기계 근본으로 신이 되나 이변은 산시 타이어는 야 가르스나 기계 니 숨지 없지 아니 하는 것도 우리가 정신 난다 두지 죽지 난다 하는 것도 직주임도 대야 비기 근거에서 좀 매비지 하나 그도 가르스나 리서기 시슈스를 받아 신슈근득 중국한테 내가 지도 안 같은데 실례디 장부 임바 하고 전에 응고도 야친 도지 안 뭐야 로 시대비 남세 편존지 대표이 개개지 다네 이 돈 찍로로 임비는 나야 로용 아니 찍로디 가르스는 거라도 로서 팀벽에야 룹도 가르스는 좀 내강 디나는 우리 아니 접전이 가르스는 룹도 내가래야 더 가시에 대비 도가시 대비급으로 임비는 능한 쪽 그 뒤뒤가 차관제로 대비급으로 임비는 빈주 년진기나 선주지 된기도 같이 나나 아니 그뒤 로티 로티 그 임비는 신비례시라 다르지야기 디제제네 아니 가르레스나 네 빈주 아니 가르스나 메마 용지레군기나래야 간다 감결이든지 니기레스 대야미 가시 두리스 아디 선주디 루부도 통치는 애가르스나 그 뒤뒤 나라고 뒤 하사

0: ge jangchol la ina ka te de tho thampo che ke lungche ko ya te ta ka te de kne na ina la
1: ta tu si nge sun ro de ti ti ri ta j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un ro de de gu gu ri ge de de ngan zu chong zu den zu qing bu se ye ya ma de ine ya lungche ye bo ji le ya ma dang ngan zu bong zu lung ri ke de dang bei ne ne zu chen su zhe ge lu yin bei ne an kong zu ge gu wa ri qing qing
2: 진짜 난졸을 디르지 메베 컨데시나 김상 펠로도 디네 인디레 민도 난졸을 니요 디나네 미디게 깨딘데 가시에기니 선규시에기도 가시에기니 루시에 된게 가시에기니 남다 된게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에서나 지 진데기 룽디도 가다나 소거든 근데 이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베디 나 그네 가르좀 정세네 매 양지 정말 많이 뒤이제 나다를 진다 소거지도 양자가 다 뒤뒤 가르서 그 양자
1: 장다티 지기 신규다 조규면다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례다 돌래라서 폐게 근데요 인진에 근데요 밀라서 조조시도 두고도 알 지인도 이미는 룽디 딩 아주 가르스네 그 뒤뒤 전에 나랑 연애 사실 지기 밀론지 뜻이 그래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네 구디 인지 구디 응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를 지디 인지디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진인 로에 주고 말아 봐 다들 내기 가르스네 그 토 당마기 도시에 진정기 지금 나라에 이미 이네 대바 지금 라달로 야들리 체니 이네 선주로 지 비즈 비즈 딘데 그 구르뇨 사발레고 다야 나오나 지금 룸리레고 다 딘데 아지 다디 지금 딘데 가르스 그래 진주는 알아야 딘데지 제투부가 드리에그나 내가 지촌 차나 아유 삼삼 차나 냠베기 딘데기다 마음을야 그러서서 딘데지 폭삼서 딘데야 장요
0: 부산 갈란난 진케제도 메노 답제 인세 지게 나만 있던데 소인데 저만가지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네 드레 요마 만보제 간조 덴칼라 용고그르발라 간조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코야 nga dubum ko andre nge nga tsuna la lungti chungju de tikhi dogu yo nga ra jibo yin ani chi ndo sa da ya mena ya khatwe se gre nga chu chu ya tne me sa sa ja la khatwe tne kal ani tne nye de de cham ko nga chu ro pa ji me be de ma to so so jo ki jing go go ji le ga ji le de de cham ba kale kha bu da tne ni mun yo bu tne yong no ko nga ro pa nang ji ji ya mena cha si hi yo re ya mena ji ji da lo ya mena ri ne ko tne ji de cham pe ro pa ji me na wa tne ji yong go la so ge da lungti ke ta ke 내가 인체 있는 건 조금씩 닝 돈이 통해야 여버지 들지 차대 여러 봐. 근데 인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다 만자래게 제반자지다 양만초 남발라 헨토세난자 양메나지 만자와 그 삼빈라 그 고휴 근데 나시오연. 게체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 안 조그 인체지 내가 든지 챙게 잠바 인체 때 레드 잠바 당외마 매번에 다 여버지 여러 봐. 대바로 그 바가가 밑 섬아게 링차테 근데 나지래라. 그때
3: 창매 가고 싶는 거래. 가서 년지 나로를 간주 대두 대수업을. 그 대두 년지 추고 소단 레버리. 아 대내 신뢰의 체력 레버리. 어 간주 유조 좀 어떻게 대 신뢰 간다 따고 유매 진짜 레버리. 샘제 초단 레버리. 진짜 그 체력 좀 안 좋고 가고 싶는 것도.

0: Bardu dina la chapzen gyurma tinda temrwa. Tani kaabu shibu chiga to kundu. Nyabas shago. Nima tem tinda shora. Akan aje sa
1: chi. Ya, ya, ya.
0: Ta ti...
1: Kuebi le la tatam ya sara karir kawu.
0: Ti ten se, tingi shingi. Lejiba acha la chi. Mengal lepsa. Mengal tawasum.
1: Ike
0: je. Tuksin matro che je. That you go shook to your
2: wife.
0: Oh, not the shark, legend catches over to Galatin and the customer residu. Tender chairs on the Pegaya. Oh, mean the chickadoos. Tender Manso Gauchi with Tanyan drink, tendering unto Palin, check so you do dang. And it takes to bat Yunjo. That pen told those. You do tandem and that to root out of your marva. What that did that and a charm door, tongue to tongue, tongue to. Zambulingi nechuni chingi tu, ani sijuini hakuku tu. Ta sijuini zu sebu tu, ta tando kiranzu rabati tu. Kwa tebu sogu tuusi. Kwa tebu sogu tu, tini nganzuwa pendo xe tuusi. Che pembe sebe kabu nengarita di. Di karisana che ngaranzu pege penjo pege niri. Riba, di jingi ringne puzum sordani niri. Hakbar tu karisana mirika penju jindi cha. じゃあ、人事とは、私はあれ、別に言うとは。別に、あの、なんて言うとは。あの、人事、チャプジェンジで、どういうんだよ。あの、ちっぺな、ダボサジは、うん。じゃあ、なんか、ミセが、サムジェンズ、今度は、お、ミサムで、どうです。サムで、とりあえず。だって、この人、しょっちゅうも、どうも。あの、現状は、シャニング、ジュルベ、だんだ、ピューダ。あの、だんだ、現、シェラ、ジュルベ、だんだ。 하고들을 쓸기면은 신이라서 괜찮죠라 규난배 되네 괜찮아라 규난배 땜진데다 쉐비어다 나 담나 쳇도 좀 담글라빠지 나야 맞다 뜨도 뒤에 동지서 체리칸기 우진데유 아니 그런 다음 좀 두다가서 네 디 라베 벤조카나 찍친 두 스텝 카르카르도 다 쓰지는 거야 롱아 롱아는 강부터 쉐베 대관한데 걍아스도 で、みそじゃ、ちゃんとパパ感じ。で、ちょ、ちょら感じ。せがにちゃ、ないさるりゃ。げんたんだらしらんべ。いいちゃべ。わたにゃ、はんさんでしゃ。まんじゅうてと、だんだ、ちゃじょなによるば。げんちゃむら。げんやんぞんら。でね、げんるんじゅうら。げんてんじゅうら。げんちゃばら。だ、こんじゅう、ちゃちゃ。じゅう。だってみんで、ちゃちゃ。ちゃんとこらんく、 고생 졸로 진짜 숨고도 되도 견디기라 산이 됐으면 돼요. 딱 걔가 버리지 도마손 가르쳐 버렸어. 심지어 지금도 딘드래기 미토나도 안에 대도 내 때문에 가셔 유저 디나로 야 찍간다스 다 디체바스 찍디 딘드스기도 걔가 난 간절해도스 그럼 대가 좀 내 대추 현재 군주 대유 전바야 휴제 당원이 안 돌려가 당원 내 대체고도 와서 주주 좀 재산 뒤도 가서는 농진 년치 What the Pemasev Tersha, Tanya Teta Passage, Lungting Drumtik Shua. Manzo did Tena to the Uji, Ushianta, one chanta, Manzo dig a chondolic chimber. Chandon a trial chimber. Triana to the Mizanjin and Chimbe, down to Chandy Shuguare. Pagan the Goran and the Desha. The Ritter used bigger Kesha, get some shoot at Desha. Chandy should do the Athletic Suit, so the Pagan did this second missing. せっちゅうのセグメス。だれてくつそうやった。ま、ちらんかもちょさそうなんじゅってせぐるすと。うん、でせんてよ、まるさ、ろくメス。だてるさ、ショックペース、こ、ちょ、ちょ、ちょ、ちょ、すの、なんかゆうさ、だんだんごじごるだ。でね、ちゃちゃこんだ、ちゃちゃちゃとにゃぐゆうさ、だ、てんじゃにんぐゆうだ。もうね、がらんとしるま、まんぞうちゅりや、ちみな。べ、ませべ、こんぞうちゃぎ、やんせるすけばちぐと。ね、 방가신의 딘데도뉴 방가신 방가신 디 박엔지게 룽진난게 선주 톰부 톰부제 시에도 디도 이라크다 이라마제베고르 레이잔르 갑데지 차짠 시에도 디 한제 진데레스도 자 관다르시 선주데데지 아니 란조조 보면 배치 자자 급주 고공 워싱게 차짠 시에야도 불안하교단제 제자 Lungi Nyendis Nyendis Jee Garso Re Nyesan Di Jee Tang Ki Ani Jee Chasha O Mi Maang Ki Deza Tanzo Lepo Nde Tando 내가 체르마도 충주 말했으면 상비 상대 거기도
2: 걔가 이송나 이제는 빛나 차샤 땅을 좀 동진다 인지 是吧 디인베네 땡아이 망조기 가르스나 리니 초와 라소바치 피송 초보라 민데 그게 있네 是吧 그 뒤에 인베 있네 니 가르스나 신도 망조 가서 조불리도 하지 또 조불리도 인데 찍이 인베네 다들 대기인 거라서 자면 좀 알아 계속 빛나 디코 근데 그 조불이 있으나 빛나 거라서 표현을 인베네 니 조바만 보여 이 신고 가서 있는 사마초 다 딘데 인디 빛나 가르스 사마초 같은 데 있네 렐로 총게 Kashi Karzon Gomjibule, so soda, go Karzangatunyabo, Zonzonzi, Yamevago, Chukansa, Zakansa, Yanawana, Yarsa, Gunses, Chen, Droyan, Dim, that some Jibule, and also a good Lundita, Lundita, and Lundi, quick trouble. Carriers, Chick, quick, get a sherrod, Chick, Cheros, and Gruata, and run to send the chick, so the Shinaluchi, Maggie Vicker, watching. 디네디나는 교육 가르를 비례했으나 대기는 지내는 계시 선교하고 여러 개나 선교하고 교육은 구세고 하고 대장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인 니 서신 중에 중도 비하나 오나 도과 중에 중도 제가 라소가 가야 로지 와르바 디네다 이제 대장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네 시자사바 모두지 시주사바 모두지 디나는 시주사바 이제 콘주 시주 컨트롤 콘주 뒤도 시주 시도 제네 소수기 내가 다 소수기 가스나 내가 제단단 제대로 누워 당치나 소소히 용법 써다다 나서 같은데. 아니 드네 죽을 때다 년디 떠도 나도 다 진짜 년디 통마 대응도 된다. 나고 뒤 진상 간가 여 말봐. 협계에 충중스 봐. 다 이내 이면 년디 뒤면 안 죽이 다 뒤리 배디 김상지로 여배 이내 김상지 난 배 자자 강신 현다 간가로 여 말. 나도 라변 안 돼 뒤 이면 높은 최 장중 주요 검의 장소는 축도 축도 땡기리도 다 뒤 나는 배디 부 간가 뒤나 주지 지대 그러. 딘디 타티나 찍네 다 때못이 땡겨 주니소와 표순 초스 땡겨 니네 이면에 티나는 시장만 보지 모르지 시장만 보지 내가 좀 로지로 是吧 딘데리 아니 사바도 가서 진짜 좀 못인 줄 리달라 소바 텐주다 아니 다당하나 좀 때든데 비딘데 만 보시 내가 좀 땅 못에 가도 변행하라도 룽진기 나라 차샤베 있는 니네야 번연생에 손도 텐주 임베 있는 때 땡주 임베 다다 지게 뒤수 매경에 텐주게 응어만 임베 있는 매겹 뒤 가르게 했으나 개발 기도요 그러세요 룽진 아니 년진이 다 가르바 검은 배디 가르게 했으나 다다 왜나라도 초불로 지고 이거 저와 제비 있는 가르사 룸벌로 카시아질레일 통조하면은 드레이드 통조미지 질레미디 룸년지 질레미디 강게다가 용세다 아니요 학벌도 가르치는다 지기 시장으로 제야 될라서 야 이제 지기 선교를 당슬레스나 야 카시아일레가 신다 제가 중에서로다 도르디네 가르치는데 지기디 강게 그 룸뷰체니 따야 지는지 시작해주세요 그러나 학벌도 티 가르치는 이니 하나도 룸지 년지 잡아 나서가 전주 가르치기 어렵으나 다다 잡아다 나서가 유치하는 뒤도도 이제 이게 하나도 좀 이제 시도다 땅 시주시도 이날 하과도 가르치나 이주 팀지다 쇼겨고야 지도 띠니다 그러지마 아니 그 송교지야 이거 전주 돌리는 네버지 하장이 친구들 여기 땅 안주 가르치나 나도 십시오 먹고 하시는 가르치나 관계 얘기 긴세리
1: 제발 제가 맞아 다다 배천 대초가 다 같이 먹은 지 이미 코네 지금 망송은 내시에 나가 저 배지 머리 가끔 망은 내시에 나다 다 근데
2: 편에 고도
1: 고도다 제라 근데 세메다 근데 갈 편에 통해 지리 다 간주 내가 챙게 증은 내시에나 다다 이나 간주 지리나 잔주 저디 잠바 배차자 다 간주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지오 농치다 닌치가 므레 제바상 안존 로디잠 하나즈 마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레 냠이나지 데산 빠체 데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드게 셰사케 추제 데네 페타 데보 데네 케 삼분 주바 데네 다게 게나 근둘라 소모나지 데네 메바치 롱제 조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냠돈 주도 에테네 메바타 페타 당아조 야부 데네 크야 여바 다도 데만체 산주코 쿠네 초디 잠바 페타 데보 다 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데레레 여자네 자웨 토레지 용디 잠 오 다라던 산주치 띵 오야 도가 세나 주블란사 사체는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테네 게나나바케 tuce dekala tau jirena chandru rodyo chap te dekale chindene che anyu
0: nyama photral nya turwa photral chuke mel changra tinje to jila sya ji angzo ge gyna sungdu cha che to chuke che gong bo zong ge te to chak ba nong thi nyen thi manzo de gen gen ne gen ke san den jila sta sya pre ta dina karo ji sya pra ka chen tu ya min du manzo tene pa tu tu tan 추고 단다 모르 결로한테 다달로야 요리 가르치오구레 짬바치오구레 마치오구레 차치오구레 가인사나 지름 젠르도 두고 다양 망고 요 말해 배 섭사 쳐오래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아 말사 그래 상아 상아 상아 이치로 군대 뜨봤대 발리소 발리소 뜨그랬어 두세는 두고 와래 미갈레로 와 로타 지엔리도 장 공무 체질리스 다 모르니 당라 레오콘께 모르디 야르지오레 모르게라 체질이사 만줄 레고 모르테는 배데 랑가 수수 두줄이다 아니 추고하니 간숨 찔려야 잠은 넙주수요다 간숨 찔려 기억주네 허다네 미가세 상 단세가 고도 동안 대배제 공리 쭉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아주 드네 배디 디 테라부다 치다 디 조부 조부 고이스 어 조부 기 고르세다 개좀 쉽지르세 나도 고메 잡치미 되게 제제 고메 잡치 배디 질람지 두두 생기상한테 리간 배트로 리간에 두서 단다 꿀칸도 동안 꿀칸도 스미 카두파 대스도 그래도 갱가사도 이제 샤니 공로토브레 갱고르데 능다이 고르야 말이 다 비게 때도 샹게 강변나리 예제 당은 민두 단다 대체나 단다 저 알아보시니 뽕은이 쳤다 냥고 뭐나 짜때 냐 파식때 강변냐보 제디가 예제 겁제 냐다 민두 아니 진짜 다 가르쳐로 간게 참으래 디가 추고 된소 아 뭐 당달에 차가지가 롬박한 게 해요 차가 레파르체 잘벌 망가지 해요 아주 년진 레고네 시지지 병 아주 명아유
1: 라서
0: 명아 마신 바 라치고 말해 되게 아 다 추고 된소 진짜 레다 간게 참으래 간게 참을 때 이내 가서 거기 레가르든 차인도 겜벨레고 그렇게 간대샤니 그 선주트도 진짜 치고다스 인진민지 나선 주 걸듬이 야라 말레 자순 가르쳐 그랬어. 시름리 망속 때도 깨지 그래. 간대서도 터. 선주 지고 말해. 대야 즉 여부 랑가 답변하지 코리우 순주 내주 가르 유메 갸라 터접자 제제. 야 추연지 런주 정도 많이 사 주고였다. 저도 괜찮 그러자. 그래서 나 시부르샹 근데 시부 유다가 좀 중진려고 나는 갸라 겸했던 중에 저진데도 제가 다 제가 봤으면 제 직전에 단다 뒤동아 녀트도 배스죠. 먼저야 뒤 계동 된제. 자주세 계동 된제 나요래.
1: 나서.
0: 롱진에 니 니틴에 직 작발에 공 직. 군주 비게 서로 제자 보고 직. 진주 전부 세지래. 미지게 주는 주두고 말해. 단 내가 가르쳐 돈세가 밤을 봐. 밤이야. 아니 타고시야 비가 강 밤을 강한테 담 아니 밤을 비가 또 신자 아니 비가 젠데 든데 슈거래 아 나 제대로네 즉 내가 전주 걔나 그래서 마지막 좀 세웠다 즉 단데 가르쳐라 즉 전수야 망고요
1: 지지단 터는 아주 추치에 된조다 근데 그 갈래카보다 근데 지리 던데 옛나 다다다 두브네 옛나 르발라 본주 다다 본주 지네 이네 그때도 메게야 닌도다 근데 내가 제센다 때도로 문에 제세란다 로주 효에 받던지
0: 파르체 그 배우지 마도 창조사디와 말이 좌우를 내가 가르쳐 난데 창조도 파르체 정부 커링스 동아 커링티 배트 좌우 말도 봐 마타사 공을 찍지 들려 드럭 말을 것도 수태하신 들대 산다 서울다 비게 제가 맞진다 선주 군전님반 일 달롱리 숙년님반 진짜 갱크르브리샤
2: 갱크르브 13
0: 14브리샤
1: 대제나
0: 망조를 잡아 빼면 세 붙인 것도
1: 나서 대제 지레 만족 대도라산 나서
2: 아 나도 이제 다 갱라기 숨디 많이 누구니 숨기대 봐야 된다 대제 저 말은 내 갱라군도 간이 싶지 예선도 임베이네 트립 니적지 그날에 아니 시내 가르스나 동굴에 야 가르스나 눈디님디 있으네다 던디글레가 나바심 좀 민드 나 임베네 통마 가르스나 지기 선주 김은 마고가 도야디 니도 잠이 니로 니로디 인데 아니 로사그다 가르스나 선주디 디디미엘 속조직도 로사징레 디디 뉘에서 코란 가르스나 아니 로사징레 가르스나 샴규제베기디 도고야미도 뒤에 년에 선주가 친 소소 세션아 되고도 뒤뒤 니도 니로라리 안티라 공부하다 친 ᱛᱟᱡᱤ ᱫᱩᱭᱤᱢ ᱞᱟᱜᱮᱱ ᱞᱟᱛᱟ ᱛᱟᱥᱩᱱᱮ ᱡᱚᱱᱟ ᱡᱩᱠᱩ ᱫᱩᱭᱛᱮ ᱞᱩᱝᱡᱤ ᱨᱟᱱᱡᱤ ᱵᱩᱨᱤᱛᱮ ᱤᱱᱟᱹ ᱭᱟ ᱠᱟᱨᱥᱱᱟ ᱯᱤᱜᱮ ᱠᱚ ᱢᱩᱱᱪᱤᱢ ᱥᱟᱠᱭᱚ ᱨᱮᱥᱟ ᱛᱟᱡᱤ ᱫᱩᱭᱤᱢ ᱵᱮᱭᱱᱟ ᱱᱟᱡᱩ ᱞᱩᱝᱡᱤ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안디네 가르치나 지 소소 요제다 야나오나 지 대사다 제도 하람전다 근데 견학이 되게 숨는 듯이네 문행 아주 숨도다 가르쳐 그래 그디야
1: 페지지
0: 페지지 신차도 나서 진리기 가르치나 돼 알고 대대불지 진리지도 근데 알고 뒤에 니도 대발리 룸디 제남디게요 니지 안 제남디요 니지 아니 아니 당내게 가르쳐 그래 군이 안다다 전다진다 계속 간다 그 망고 두시야 되는 게 배도 안 된다 남바다 안티가 가르쳐 간다 가서 누가 슈팅 신사
1: 그러나 진짜 진짜 배희의 진주동에 로 듄주동 보라 조선 고비 딘저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세겔링기 궁암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세슈이 틴디리 제이 낭된조니
6: 习近平给俄罗斯总统普京谈出门那位国谈。习近平给俄罗斯总统普京谈连托，三个月谈见证那位国人。习近平谈俄罗斯总统普京谈连托，中俄罗斯旅国组结果说不谈，西侧送别国人。俄罗斯联立卡给给革命委员做大给亲自立体我，中国谈俄罗斯这位留三不总局如果签约国人。
5: 中国塔俄罗斯卡住托局内，泽连斯基台湾万能局应别过了。意大利塔中国人内比例了，前者三百年被国所引。下面听听的陈克南团西部车南事件说。杰克给驻习近平去尼加尔比基密码错案前末嘞，中国的阶段层面难忘的片片俄罗斯总统普京和人民党友人。 习近平去塔罗尼中国塔俄罗斯派的特区热烈热点主要组呢，龙松区科罗维罗塔，中国塔俄罗斯经济集团两面青叶南明的国呢，龙尼三个科罗维罗西市，中国塔俄罗斯经济集团两面青叶南明的国托，接近给南北托榆林给经济集团塔，可用给特区热烈给冷落蒙西电器切别，中国塔俄罗斯这娃创业的为矿煤企业。 中国塔俄罗斯这娃空不离的线，他那爬的托空煤气没停呢。去年为年娃家产托家，宁州电煤托呢，七十天给平均一季他，特区天给热来三米七八的电设托当瓦他，电托呢，阳台这边宁都托呢，铁工卡给伢们来家吃的当瓦，这那生产出家，玉米那边老多给托呢。
7: 给及场地的送交他，每日给两万集团所不足够的规定单位是。明年给及推拨我，俺们这给错，等下立即先做给国内链接给给他证明给给给开进一百千年。
5: 中国塔俄罗斯特区给民间人不明白他，比赛体育托为可用特区热来给，让水给给给空白他给了，热天切不他。
7: 台湾熊掌路团去俄罗斯北区购买了足够的规定东国西电南院。习近平去中国塔俄罗斯给革命委员，让俺们给搭档怎么谈？平均进账，开店青年来通勤他场地送我，俺们俩给这个蒙西托，推了三百可用特区热来热的这娃空杯东家，他用去不谈。
5: 七十天，平均七三米七八的速度动画，边角的鸟虫塔马上扭曲，现在没去人呢。三天所给俺们来拉军队俺规的动画，忙心平均地图俺们为三天拖动我接起信源。中国塔俄罗斯电话台，你不俺们为对面塔空平俺来叫被推进三八的里面。中国塔俄罗斯电话榆林塔跟着。 电报，比赛套件也空杯足够了。罗丹革命啊，规定东军呢，去年为杰克尼维作为开篇他人民矿煤给配销全部的面的对面特区给耽误吸引。杰克尼维参不卡给女婿有个阿兰塔总统普京娃的穷为推梦给文人开进团购业务协不谈。
7: 如今，库克矿都抗力区把它切的，杰克尼维偏区一起讲，蒙西俄罗斯电子着我，俺们俩俄罗斯收不着我，咋着也南青阳所着我接了，规定东国西电南院。习近平去去年为杰克尼维矿煤塔塔的给一名车来命托，中国塔俄罗斯俺们俩这些可用塔推广仓位开去准备抗力前呢。 恰巧用给俺们来拉几个人吃过一个，全国吃过来兄弟给他，别叫人家错嘛叫他，你去听空，真就跟着，现在三对说给我年龄俺们来给比赛他人不拖了就给来规定动物，端着开工给俺们来规定活大结巴，比赛团结女婿了点呢，怕恁给归属三百年没接接过他，明年明年怕的去，咱是军人吃过来洗手的，老师他人呢，老年。
5: 如果嘞，留在少给民族人呢，也别离他娘们来拉兄弟们呢。杰克尼维昨天给几座盲队蒙西电动过，敲门绕来定时动他，娘们介绍他上海娘们来这座。
7: 보스리 계급 에시아타 시디갸주 체무쿠이 개변조르 냠네 직조소 초만디비 튠조르 타숑디 나르웨세도와 머크루지기 예지디람 타 예지지팀기 왕타라 로덴 규르밍 아송교 제바 콜시비 호조라 튠디 제베제 제디 콜시비 주교 말라 규르주기 양타웨 카조라 티둔 제괴시 내뇌난유 포진기 초니비 튜무 매준오 우르수 타 중국 제와테 나는 매베 추세 토보를 내뷰 투림 종 틈서 데마타 칩시테 펜수 이치 데부유 초니비 뇨송 데뷰가 바로 타 뉴규 코즈 니펜 문규 주와 딤주 타 소짐 센세소 케군기 냠레 닌신 딩서 토조 신규 미추 링네 비리 예 피초 야부여 타 우르수 타 중국 링네 로 렉바르 녀지 우르수 타 중국 로스 로고 수규시 우르수 타 중국 제와레 춘감 티비진 투윤 지삼진나 태삼 예된도 친디 쿄용 특주 로레 예 비순시 토규르규 김치 저튜 냠레 칭이 예기금 니비 제와레 제팀기 멍시 땜부딩 유 타 명예 튜버 워 나레 개치외 우유 예 튜닌 대유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냠 토 칭이 예건도 라지수 냠부 슈토 특주 튜저 타 무주 냠레 라슈누 겜네 계급 니비 제외 추세 대외 토 와시 토립규레 꾸디 동두유 우르스 타 중국 냠레니 유구치 외계지 튜법 초기 띠닝게 그 개진식이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렌 토 무투 초마 롤레 라슈누 겜 타 중국 이시아 타시디 계속 시험 크게 개변 초로 냠네 직수 예구 치베 무심히 매송도 야구 초교를 야별 치바 상하이 냠네 직수 예 네버 타슈기 라 튜모 토 슈눈 게바 보세리 계급 예 리시 튠지 롤레 라 슈눈 게바 냠디 계속 예왕차 라 송교 치바 시베 니마 른신 타비 동와 계지 딜람 대외 중자 로튼 용 와르 꾸디 동와 제 친두 유지 송윤 예민낭주지 계급유비 조다기 쿄용 특주 롤레라 나루의 흉륜계규타 긴치저두 냠레 딩서부 동규 고르기 중화미마 지둔 계급타 우르수 예제 냠지기 냠지 세자라 첸다 꾸이나와마세 예민낭와타 변조르뇨총타 로소 첸제소 케군기 냠레 이치 니슈라 민다구의 바레 덴바 나유시
0: 계급기主席习近平给捏前毕竟民满错行期末了俄罗斯总统普京谈见面难解连托三个不谈见成难有不是习近平给天内总统普京给中国的层次难听年安不提言行天托内中委之位出彩托不谈密色人心抗力存续特给俺然内总统普京谈丁色不谈自团重债点不及给见面切的 내튼케친접타지베티터주기지도체베인만츠초용기터주로레르나르웨슝룬갸바타김치게커보알키자조냠레딩섭도동규고르키게컵니뷰냠제세자르투모토밍다괴바타초니뷰냠레기익체망보로추튼총와딘방체규게컵니뷰터통점린니만젠타게지정와사바타비동규고르키냠제세자비규지제티나와타 习近平给塔罗尼中委特区年来绕的中华组内罗松就口味罗西时罗松就一人中委之位年完开塞他推断断句切不他这位年内军切面

0: 유튜브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0: 케니 이와치나 튕궁 양갸르 피쥐 동토.
1: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디타니 튜탄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차와시힌.
0: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신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디탄기 중고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2: 龙庆年轻里空康给龙庆里中央龙庆年轻时期里空着北给里庆举动写词了北中龙庆年轻里空康给龙庆着西北蓝一起被连庆西北蓝一满足连庆
3: 亲爱的妈妈 罗昌主播出没有的观看送 Chesia dada nyingu chubi lin ching da na Bejo lung ching nin chili kong Kangge lung ching je sibi lan yin chibi lin ching tishi Dereng ga sibi lan yin huji du chun no la Zanjo ga mersi lin ching tajishi gyo

다치 베더 유리디커제 망야 사틴더 동아티양 베제 띵띵 송송샤제티 쳄시제 링긴 앙 당보 쩨제 진총치 쇼용니 쳔다라 베송시에티 셰소 쥐숑 말라당 쥐숑 뉘바 띵럽제 쳄세 진치 메바 토라동니 셰소 셰용 진티 셴틴 띵띵 진총 토바당 망조제 덴야 초낭당 로이 쳔지 야차구치 고거옌 진총 투여진 베제 신칸 멘라조바당 송숑 앙 당보 조제 진총치 초배 산지 신칸 송숑 견전라 따라 내보시에디 제도된비 배경 조정라 근된 조보동니 제카제 신칸 히벌제 토사 허다 되여 민아 사거당 종제 된당 종당 취주지가 제카제 신칸 히벌 조정 배경컬 전리 토빙앙 되바당 변된인 잠린토 신칸 코유야 휴제 사거제 제시 임바시

ちてぞそそそそらこのみともまいばれるまたばいなあにがるとにんぞしかわなにんぞしばらにぼてだてちてだてにんぞばらあにこよらまぼじんぐれてやざのまぜえにペンスもだもペンスパルラけちゃひえにあごだちよびかせらあにがとじゅじゃがなんでもんぼかんべちゃなちゅひじぐにぼかんだかんやなてそつまららららそそともまいばみじまたばいなあにてだてだぼにぼてそのパツラだちよびかせらあにペスかれ あ、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の、だと立派に、ちょっと、パーツ、だと言うべきかしら。あの、ペースから、あ
아니 아니 얘야 파스 니보테서 파스 디기지로 고다 쪼용 비가서 미나 때니 아니 니보테단 때 아 얘 바로 빨았다 달리 빨았지 최트비 그 미나 때 이렇게 신이다 니바야 바래 젠세 때라 때니 아 간소 베지트니 근체 안두바 빼마 카르보세 아 그다 키바체 뭐 콩게야 아 민타바느 니보 얘다 머너힌 디 대고위 체도 센송 바래 아 민타바데다 니보 얘다 얘 파스 머너와다 아 아니 대다 대고 된데 야보지 고위 체들 아니 민다바레 예송아 되네 바이 장 안좀 로아 메일이 다바는 쳔 바이나 로아 메일이 그 깨차 그 조아라 떼니 아니 이게 그 조아라 떼니 아니 아다 이게 바로 보라 라랑 소소 그 산자 그 떼 센노 그 강 준비기 떼디서도 봐 닥트 되시 비어와 떼인들 다 깨다 이게 그 토니 니보 강다 강데 메이나 파 고르셔 바다 닥트 발라 아니 미마보지 그 토니 베셰 땅에 있는 거 닥트 되려 빼가 바이나 아니 두마얀 디퍼시비 그 까와여와 디미들 까와티 이 파로블로 다르버시바라 아니 까와히 쥐비 그 코로 토모마이 바그 다치여와 데체르지나 둥디지 된지 니버치비 니보티지 미르 디들 까와히 쥐비 그 다티게 아니 까와히 따사 그 다기 그 둥디지 된지 니바지 니보티 그 모테 아니 콜리퍼치 코 땡그스 디들 까와히 비 그 다티게 아니 범바세안다도 머세렌다도 따세렌다도 추세렌다도 난카세렌다 니마라소바 덴제그 다기지 니보 옌다코로 체반 제비 토니 아니 두만디비게 덴제지 니보테 아니 닌즈 야포지 타바다 예 바로 보내야데 달리보지 쩨트고요 까히지 비다텍 덴데 이바 옌자 아니 민세야데 타바 메나 아니 나조다 사차세나 몬도 야나 열다 야나 뒤체지 그 아니 바 고까파 야나 깔위그 덴제그 다 인지 덴지 시자다 아 니보테서 소마데 아니 예 바로 보라 달리포지 책이나 딱 강아요리 다 짜로 코투니 이다 디그 마케위가실라 아니 이게 바로 보라 요만나 제 르목존다 보지 제 요만나 캬라 크론도 코우니 아니 이게 바로 보라 파테니 다테게나 느그요르테 왠자 난소 몸보지 치르지나 코르 뒤세다 사자저 까자고 왕기 테카르 나로스 파 떼니 코 다테테 메바텐데 요르와 텐데 그 이거 몸보여 봐 다 대소데 치르세디 아니 아 니보 대다 대취 대다 대지 코르 민데 베셰톤 비토니 아니 이게 바로 보라 다테 바이나 아니 다데 코 리포지 첸도위 되게 기 봐요. 레스. 뭐 되네 많이자 미기 신이 된 너드니 키나. 아 아니 아 취난지 아니 뭐데. 아 아니 옌다 먼저로 왔다. 옌다 먼저 왔다. 옌다 만리 버. 아니 아 똑발라리 버 닌저 터바다. 아니 옌라야. 아니 대다 대도 절으나. 아 봤다. 아 리프로지 쿠미 트위터 봐. 다들 민거 신이고 거.

0: 周南策，大大姐姐，三元币，林青的呢？别用龙青，年轻力空，看给龙青姐，请老给他林青些。我林青的做生活，得注意。
1: 제진 촙솜제 셔초 초위 도괴치 트레나 난츠 존이 니캬신 기텐라 셈고 시에바라 나니 곰신요 존케 존라 리키 시 은요
2: 멜로도 샤위 존이 데 마이베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콘 쇼뉴가 난치 셔초 젠존당 뜬당데 정니 히자
1: 对我们中南的了那就谢恩了大大切容个土了我家东过来去为能玩动了连接可是没有用的让个让了黑皮克伦的了用咱们先动咱们连确定真族去别为心就念个去个能咱们连没有用着装包车 Chanyo mejechi chini, mejikla semkang gejinche, kanyi chehin yueche kuyo.
2: Tena, jambu ta angi zanghe gala yinti. Tsinga machitu, nimi ban jidu jia yinbi, mamangpu ne dang yin. Nga tsui sambar, sena yubi kubu da dunghar, chogu deda, reke zuisi nga chumi dang na. Kyani yunje ye, dang roje re sangsi.
1: Wenjong, 跟蒙博行了，读了宋就没把的，读日同随身就没当我搞了一点，考对没被读成蒙博行，让个让了搞一两把一，顶着这三康这边老板，不让二弟，三康得当了。

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国出边来听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俺当一举比徐浪写别来听着。德林格来听那丁振徐比跟着呢，北京一个在中间的丁谢宗，如中单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杀对看，这林三着眼，这林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比好马些热，空托马了，老金家高天人对。 西家日比内宫了杨村家保庇亲呢，那原老金把这个孙兄恩怨。文章，看了西家日比潘特的准备先休息片，大东，该自家郎错了，那么多学比人都比讲约，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城年轻来看看给龙城家，俺当一举比休了比来参加三个八，这里三着家拍啥拍药，丁西总。 任务重大的送你，看老金人对家错当，下压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下。
1: 这是我们来公干上，哦，公干上，是，俺这考虑来其他，拉不着谈的团队的话，是，嘛是，老金老人谈不能直接的，恰恰啥都难的话，是，拉不着老人谈不能直接的，恰恰啥都下一个上路角了，是，这肯定是可能的。
2: 他当然给他，那这他可以有个修建是哪吒，他旁边修建是哪吒，甚至他对这么他台湾是哪吒，甚至是不罢了。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是哪吒，甚至是说买不是的，修起不了了。那是。他当然呢，你让他交给那，就是把潘总米的老多钱的，那这是啊，也就这穷了。哦，他说你是，那这是你送给的，这这那老多钱没弄，他那这是说恰恰啥都要不，钱也要不，那这是。是就是。对，可对那这是穷了。
1: 那是。
2: 他当然给他，他当然就要不给了。
1: 那是，那当然给他，他当然就要有别给了，那是，那咋说给了了？他肯定的，兄弟们吧，我们这宿舍那这恰恰啥都节约的，我听你的吧，当然呢，我是那的，哦，他宿舍那给，他感兴趣别来个的了，哦，做就穷耍，他当然给宿舍那给，他什么了？他还能你嘛给他牛特别，他当然牛皮也给他了，六十啊，什么，当然给听你的，关键是，他听你恰恰啥都给他了，他恐怕是呢，他不听你，对的什么不愿意？ 那是，那是，那这做给做一样的，小累是不是？
2: 小累是不是？
1: 对的，他妈看的那个做的呢。
2: 啊，但当时那个扫货机拿了，老子估计咱们忙不了那么多啊。
1: 对对对。
2: 他那老师给推荐的，忙不有几样吧？哦，他那推荐的出来当了穷嘛说啊，他宿舍人给感兴趣别来个的了，爱修什么？宿舍人给爱没没事的来推荐别来个吃啊，三个月。他那人就是把当个推荐的出来接，嘛当个接。老子能对呢，他那么长可以干有没得什么？当然给，穷人干的过过过什么得的什么？老子能你吃香了，牛肉给自己的没吧？天天的老子能的特别给过几种啊，那个小吃不那个没吧？
1: 天天嘛，
2: 得趁这个他天天去，苦个的，天天去什么了？六点钟天天做，天天六点汤不呢？六点你不是得天天做？天天，当然呢，六点汤不呢？送不天天跑的了，吃不上是呢，吃不上是呢，吃什么吃啥子穷了？
1: 但当的，天那个他妈的，他们那东西确实得六点弄了的咯。
2: 对对，
1: 搞不就那个天那，他就那么吃来的要嘛了吧？
2: 对，搞不就那个老早吃一碗是，人家跟着那个呗，
1: 把他耽误了个。
2: 哦，那个他话是有，
1: 天那个人跟着对吧？
2: 对，当然给他当然兄弟是，旁边可能人不是多的吃，天天当然给。
1: 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
2: Tak 고모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쇼크 좀 해줘야 돼 롭지 수 롭지 받아라 주도 직직이라
1: 그래서 봐
2: 고모 다발로 고모 기계 텐데 수들이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게 로링 숨바군데 시바군데 튼저군데
0: 야리
2: 대고서 롭도 텐데 튼산이 엉에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편보 편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카리 군데 쇼크비 교 말하는 이제 안 이제 다 튼이 강에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대신으로 편보도 사실 군데 저는 이제 가바는 이제 겸 연구
1: 이제 레슬레스 안 단다지 저저 이제 양 거주를 봐
2: 지금
1: 소소 당야기 뒤 차시에 양은
2: 유심해 봐 다 다른 게 근데 섬길었다 내가 흘리에 투치 내려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더 뒤로 렉투 용내다 뒤로 렉투 마용내다 내가 뒤도 안 당보 내가 뒤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근데 네 그 소소는 게 다 다른 있네 내가 차샤서 뒤도 그러니까 가시에서 쇼크 보이라 다 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내가 돌은 게 치야 내가 다 차셔는 소소 가신 유비 내가 뒤 지도 좀 봐 내가 깔리 가서 카위네 쌤만 조사 수비다 뒤에 나와 있는 용도가 빨라 근데 님아 민지 총다 근데 님이 경기 때다 근데 인도 좀 봐 다른 있네 다 그좀 봐 빨라 차라 친친친 다른 있네 콜레가 콜레 가시리 님이 때 독신이 때리 때리 근데 차샤서 때가 근데 또 얘기 근데 시들이
1: 이게 전부 빨라
2: 때 다른 있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 근데 총이 좀 봐 깔리 콘조 때 어 내가 깔리 가냐 도와서 그 민지 다 빨라 내가 근데 깔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시간 심바 지나서 빨라 녹슨 그 달라 어 내가 좀 깔리 도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가 나랑 묘르 이게 근데 소소 내가 그 해체 내가 찍고 난 샷다 지야 근데 어 근데 쓴 거야 근데 에 따라 롱버를 샤샤나 맨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찌주지라 다주도 비고다 에 카렌디 퉁궁 찌주지라 디지트 퉁궁 디 퉁궁 다주 롱버도 근데 조미 강한 그거 친구도 데리야게 지나 간도 도와 쓴 거야
1: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일라 로제 자자서도 차게 이런지 눈바 찍인 대로 봐
2: 그래
3: 中华美人丁顿出兵的戏丁不走你美人卡瓦的拼存中文档必须年这些不了滚点动轨

0: Ami Pala Yuan Ding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n. Tsarin Sanzhu Jia Lho Jin Rim Du Ni, Sem Tun Jia Lho Zhu Ka Ji Da, Zong Li Za J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in Bure Su To Ba Xiong Yue. Xilu Nin Do Nye Xilu, Kung Lho Jin Rim Yue La. Rang Yi Jia Pasa Payul, Ruu Zhong 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Chung Chung Yi Zu Di. Payul Jia Chi Din Tuen Ku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ung Xie. Di Na Kung Geng Wen Yue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会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朋友家有没有病的那么了联系穷穷西破阳全区域其实他的这样给他肉冲的给他所着做多啊这里可就做你就的他当初你当着给了老的龙的怎么办你当你去做就来了估计他把我的拿着天这一浪结束了这次怎么办他的能动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的 tuni kangzi zubdu zangba tini chumri gangdi kari kapcho kandri yume tini hindi tola shimchuk chel uri indi menza dayang nidri tola ina tonang shuk chibu chigduwa wadi ku zangba ti chumri kapcho tili dey sambro menza sunyate gozo yil dagzu lungu lungba nila menza dindi tungu nili shuk chibu yawari chi tindagi nila mangzo la dogli chini shuk chibu yawari shingli chini shuk chibu yawari ta tarangki menza nidri su konzo ilani ya nyu tindi zongzi ma khonzo li ina chashina choyi chu junshi dongi tola li piyan tona sam tini dagzu niru yagi tongshi na pingu yungsi la zubong kimsang tindri sudarara mangbor yawari ta khonzo nili ti dagzu nili tungu mangbor yawari ina rinni 미부스네다 미주낭마다 치롱벌 종니춘에 다 우리 종무 종사마니 용게네 뉴사마니 다 우리 춘이기 파도 다 이제 삼바미오스도 리어 대다랑 경우 상에 차샹 이제 나라는 기스 뉴엘 마존네 야 뉴 마낭사네들 용게네리 이제 춘이 강네리 자 콘솔라 오늘 콘디스 좀 쓰는 거
2: 일단 그냥 삼바디 소스 차버려 망조다 근데 저거 지적이 즉 뉴종신이 바라길라
1: 어
2: 对，这就难的是差不多。对，你搞的了，恰恰是都是你在的忙些，阿里，所以恰恰是都蛮些困难，起落来阿里，老总，你那里，你那里多多啊？对，嗯，所以要开头得培育了用。对，培育个些痛苦，你那里，这个农村姐姐，嗯，对呀，逻辑升级个些，其中你那里，这在那里的结果呀，上路的肯定呐。
1: 다 다랑에 누신이 다랑에 냠용스네다 롭존치서 다 롭친기라 로시우디나라는 일 다 다랑이 차샹나 다 다랑이는데 분자스네 슉치분데 인데 투니 강조조는데 슉치부 요마라 인데 좀바 장는데 치제 인데 치고 군데 군데 슈도 슉초 메바체 다 다랑 소소랑게 다 투지기 인데 가바난게 인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 투니 강스 극조구메 좀지 컨데 이나 티니 티네 촘리던 럭 갑조 컨데 다구메 틴데 토르다 소소랑게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즈 틴데 양 쳔바 이
2: 其实你来太大人呢，恐怕他妈说，就比如说，你那么多面积所在作业的时候，过年做业，因为老几不容易呢，他两个人他牛几个设计作业当天做的，没事的，没恰恰修起不买的的，因为穷穷人就把天做来，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天做嘛的大人给米坑的短谷米，米坑给坑的杂谷米，给你从而坑的杂谷米，米欧给来坑的巨谷米，给你刚给屋里坑的短谷米吃不上的，你们就好过多啊，太大人个就看人，他们过年没有说电子。
1: 其实对的吧，天天打人呢，目的呢就是做保保守的嘛，就是目的体现呢，打人的老总去有点儿，他的材料为呢，他看不到你的底下呀，对吧？你这人，他打人的老人汤包呢，老人说不到了，老子做的老子有啥打打人呢？天天老子学的过了，对，所以说来来个就去有。对，就是那么的。好，那。天天老子天天能对呢，老人汤包呢，老人是不是了？天天能呢，嗯，书本记下成牛米。对对对，天天听的老总要念的样子，就是做了嘛，他们这样。是。人家一样都是。他说是啥呢？这老总。
2: 人家他妈几年没得事的事，今年恰恰和他亲爸事的事也当，然后说人家恰恰是对钱的，老不中，然后用命多啊，是不是？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tomni limi chop ji zu yel tini lob jin lo ma ga tomni nga zum la zu yel
2: la sta ni sta dang shu
1: ji
2: ji ji ji
1: da zu tini kare ti men za ti che sang bu da tini men za ti yung bo sin da kip sang gu ji yo de yu ge gu ji nian ga xi ge tini da zu ta zu keng zhu pa si sing ge di cong da su keng zhu pa si sing ge de da da su ye gu da zu tang bu me 초범이나 근루 파시 초범세 하리.
2: 맞아요.
1: 또 그다음에 나사라. 나세는 봐. 다 다주 레가친 게 망자 우리 뷰리
2: 부장이라.
1: 때 콘솔라다 이제 초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범 근을 근적스 다 우리 뷰리 타는 이제
2: 초범스 이라. 다
1: 파스스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는 이제 초스도 줘야서 다 다주 초범 근을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에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에 티자 강주 파선 진 강주 파세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2: 아, 링아.
1: 링아 요리.
2: 네,
1: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기니 직치 민자 대기 소소 직종 되니 상 텐주 민자 대기 진 카레 공지 십시든 Tini depjo chie sambur, tini sang da biu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n da, sibin suyo, yukje tinzo takzun ila, da lungba sinar da, da sibin ki tungu lakzu yore ar, da sibin tiki pie chie sambur. Da tujin chashin na, chumri gandu ka mikke ne da, shu ne d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da, yang kimzang kar gyo ne da, sibin masang jishan yore ar. Tini zamba da darang ki chumri kapcho da ganduwa sam, tini darang ki sibin suyo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n da, ara di ngema ngema takzun 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 tangi chashana orinde gemiludinde pyeol yungayna chashana pyeoraksinde yudera asim kore pyeorasne kuji mangwa hakomdo ga gyumje kharanta uri pyeorati inde nemarane suju rinne yore ine rinne di ta uri mutuni kare gyunji subde jina ta ti maje gyeng ta ti kanje sita dong dongye ge ti lego lebdelo ro chigra kuyitine mizu haku yomara te darang ge nuksan gu o nge pyeorati chashana urinda yagi nan chashana doyi onde baidu sa to ga ti nan nok chawa ine chodi zo ba pyeoralukda pyeoragi lyuju 죽지부 돼요 말이야. 경제 그래서 코탄 그 로지 건조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성 그 네 차신나 게리루든데 별의 용에는 오 별락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조언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로지는 요래. 근데 시타든데 돼 수야게 다랑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근데 시 최신네 근데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작하시게 롱어 동작하시는데 루주시요래.
2: 별아디 민 가수래.
1: 다저네라 별아디네 조별아스 요래.
2: 조별아.
1: 哦，然后不要死要的，直接让这边。哦，直接让这，听你说不要的，那个什么说要的？啊，你肋巴起的，整几节，听你，诶，加诶，对，整死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민 거라 건조 망자 퍼서 퍼라서다. 제 건조 퍼세 망자 퍼라서는 양 민이 링처로도가 티니서 봐. 건조 망자 아락스다요레. 티니 에 다즈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스요레. 근데 조 퍼라서 이제 우리 퍼라랑샤 티니다 망자 퍼라서게디 지게 그 비절아스냐 저기니 총제스터치 다 군주룡배인데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도인다 룸바 천나나 망부 여때도 되고요라 이내 뒤 퇴공스냐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다 지게 그분이 뭐냐 버치부터 이제 우리 두다 그 망작 혹시 대권

0: 지금 심죽 선수세요. 코리스 한번 주세요. 하리.
1: 나왔어.
2: 로딘 주민은 뒨친시 당진 야부시티 퍼슝가 준지 토니 벌시위 진저 토니 로딘 등아 코와 딘

0: རུ པར དང རུ སུ པིན དབ ནི ཚེ རིན སན རུ ལ ཁི འཇུང ང ཁི བི ཕ ཡུ རྒྱ ཐུན ཁུང ཁི རེ ཁོང གི ཐུན ཁུང དེ ཉིན ཚོ ཤི པི མང ཡི ཐོ པེ དང སང སོ མང ཚོ རྒྱ ལ ནི ཉུ དེ ཤེ ཚོང ཤི པ དེ ཡུ དེ མང ཚོ ཚུ ང རྒྱ རྒྱ མེ དོ དོ ཡིན ཡོ དེ དང དུ ཚོང ཁོང གི ཡོ ང ལང དང གོང ཤེ ཉལ ཤེ དེ གང ཚུ ཕ སི ཐུན ཅི ལ དེ བི ཡང པི ཚོང ལམ ཚོ ཡིན བ ཤེ ཝ ན ཁོང ལ ཐུན ཅི ཝ ཅན ཅིན ཅེ ལ ཁ་ཏི ཇོ ཐབ དང ལོབ ཅིན ཐུན པི ཤ ཡ ས དུ ཤིན ཁིན ཚོ ལ ཅི ཅི ཡན དེ ཡོ དམ ཤེ ན དེ ན བ ཇོང ལུང ཅིན ཉིན ཅིན ལེ ཁོང ཁམ ཀེ ལུང ཅིན ཅ ང དང ངི ཇུ པི ཤུ ལམ ཤེ པི ལེ ཅིན ན དེ གོར ཤུ ཅིན པི ཅེ ཅེ མན ཐུ དེ སེན ནང ཡོ པ ཤ
1: 지난번에 자산 자산 사들진이 사베 소지로 봐.
2: 제일.
1: 다들인도 이제 다 지난 게 소장 저기 텐세기 내리로 봐.
2: 제일
1: 지난 게 손디 지기야. 람도 주면 주다 된대 간 두대 나뉘 위배.
2: 예일. 다 자산아 아 다주운다. 다른 가서 대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용 근데 자자사도 강라 친 테니 공주의 능력이 다 미라 도당치에 마당했으니까 테니 소소 염력 마당했으니까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뭔가 망아 있는 로직 테니 치서 봐 자샤서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치샤 잘라디 속이야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근데 공주 갈리 카트기 쓰기 총리 강라디 그거 민도 테니 쓰기 봐 다 네 테니 인도서 봐 다 다랑 있네 네 머시대 탄 총리 강라네 다랑 있네 테니 오 테니 도와 섬기 네 다 다랑 기 텐솔라 그때 머시대 강에 내가 칸데 친네 강에 치중 잡아서 요아리서 되는 다랑기 강해직 채워이나 콜로빠 머신 버치 다랑 무튜 딱 글사지 그로 기어이나 다랑 티랑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랑기 알아야지 수행이 총리가 그르기 제이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기 강해 차셔나 누구상고 그래 네 탁강에 예레 니니 여루서 줘야 인도 봐 네 차상아 랑네 드모도 능이 고보고 오는 게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루서 치아 섬기여 다랑기 나타 카레서 내가 그 체인 살을 때 이따니 샤다다 치아 섬기여 다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내가 치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내려 뒤 또딩 찍 줘샤다 저금도 틀라고리 체 이네 다 그브리데 수수에 뉴버에 미자주라
1: 때
2: 다랑이네 쿠쇼 탕가는 나랑다 공진이 수부치 수예고 수 총리간도 그거 한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 잘하고 총리간도 때문에 전부 민도 어 김제 그게 침범인도 잘라디 수혜야 돈의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시 돈의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틴이 거리 잘라 차셨나 시빈 닥스 시빈 오도는데 타는지 그 녀자 시에기다 뒤에서나 다왕알이 요 말이
1: 다이
2: 다왕알 하 콘조 춤레 콘조 자 틴이 콘조로 어 제라 니르샤다 조아 틴이 제 콘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삼바 지고 제가서 어디 한 콘조가 미 동도 그 둠바 슉 잘라고도가 틴이는 봐 춤지고 컵 주스네 자 자치를 지칠 주길 테 다른 게 이제 다 어 내 친이 내가니 다 양이 중내자 망내자 근데 내가 하인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자 망 내가 네 샷다 치 내가 네 양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네 산이 심바지 네 용기라 섬기요
1: 글쎄 등산 벽에서 가진 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2: 리
1: 양지 상다 벽에서 다 망부르 봐
2: 리
1: 딘두 아니 양 전제다 전제 봐 양지 그 전제 줘 봐
2: 리
1: 저랑 그 삼단이 왜
2: 예예 저거 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설을 찍고 딘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부 여라 그냥에 스빙을 차시하고 있나 네 딱도 인데 스빙티랑 총리 강나 야 튜든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스 뭐로 타든다 스빙이 좌이네다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 니주 칸데 튜메다 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튜엔차 튜엔다 로직도 주요하래
1: 페니지
2: 봐 스빙이 타는데 좌다 이제 야외도 좀봐 총리가 등조 슉슉 태워줘가 다 다닝 진당 아버님 나닝 진당 아버님 다류 진당 아버서 대이 초등 집을 주 시분 각도 없니 들려야 티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담대
2: 어 진가 있긴 부르요
1: 아 제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의 강의 제시도 가지도
2: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어른 사도 치에더니 근데 로드 치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봐 다 망우스네 자 텐데 돌아 강아 슉슉으로도가 다 다랑이 자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독수리 치들이야 니께 숨게 트리지 미드는 봐 내리 근고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엔 숨게하게 되게 작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드 투 미드는 봐미 다는 숑기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어스치 다다 뒤도 미요 미드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드 난도 사죠 소데르는 냉미레 락즈는 데 길레스 소고데 시에서 소조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튕고 니리 잡상에 어 통에 유여봤다. 근데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에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 걸었는데 차샤나. 근데 동해에 있는데 심슈리나 유.
1: 예스.
2: Kaparchi kasusu kasu chewe ne ngi lega ti shata ta chia sam tindish ta susu rangi samshuk sne ta susu loza ti tembo gyu gyu wa ti loza ti tembo gyu kur tini susu rangi chasha tangbu zu ye na thumre gang du gyo go khande ji duwa tini susu rangi chala ti susu so la susu na chagen khande ji na susu rangi lega ti susu rangi kan chi thog yo na tini susu rangi ti lega chi wala gyurim khande ji dog yo duwa tini thumre gang du gyo go khande ji duwa tini thumre gang du ti da susu rangi da ri jawa kasu duwa ri jawa tin zu le susu rangi bur du thamba khag ji ye tini ji thola yin ji min ji thumbi ta de ji
1: 你应该做来一张乔瓦朗主出去的路啊弄得没办法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Yang ta bi se dun le ji ta wan zu gua tong la ter xie ni, xie zu ren lu ding re jian jie, bei zhong sa ban zu zhun huo ta xie ge.

다치 베더 유리데카제 망야 사틴토 동아티양 베제 띵띵 송송샤제디 첩시제 링긴 앙 당보 저저 진총치 쇼용니 천달아 베송시에디 셰소 주쇼 말라당 주쇼 뉘바 딘럽제 추세 진치 메바 토르동니 셰소 시용 진티 신틴 띵띵 진총토바당 망조제 덴야 초난당 로이 첨지 야차구치 거거인 진총 투여진 베제 신칸 면라조바당 송송 앙 당보 조저 진총치 초배 산지 신칸 송송 견전라다라 내보시에디 제도된비 벼정조진라 근딘 조보동니 야카제 신칸 히벌제 토사 허다 되여 민아 사거당 종제된당 종당 취주지가 제카제 신칸 히벌라 조진 벼된코 전리 더빙앙 되바당 벼엔더닌 잠린토 신칸 코유야 휴제 사거제 제시 임바시

외통 초위 로지라 진소 시와당 랍진자 더릉 로라 템본 진바디네 디신비 시당 민비 로다당 비탑 회미라 근디 휘바시지라 데위네 듀르사비 비탑 첨본 듄셰당 장랑사바 샤던지 바라 공홍 시와 시장시 진소른 비탑당 로직 신지기 튠절당 저슈 시벌 현튠 제도지 딘비 시소정로 등랍진자 배종 사반 조정시에디 롱라라 마타비 로슈라 딘니 가드 카세당 듀세 까마 장양 쯔니 시비 비타라 딘니 종저 쯔디 외동 사바 난취 되게바당 로지 사바 난취 좀괴 생각나마초 공도 심바디네 데링가 돈이 지비 베시위 징저당니 로딘주 된가 코와 진소 시위 치릭레진 베제 로지제 효리 사장히 시위 거인 생각도보나바 텐디레진당 자리 시비 난된 차상 동사송 레진디 좀딩긴 코와 라바 딘진당 레진 소숑와 로상 히르위 샬라 칸키 룬티지 자리 시비 레진 옌다 신조 다야몽

다 normal 쪽 봐라 쪽나 되네 normal 노트 쓰사미 땀 찍기 마도 효사미 어 다리마 시체 뭐 이제 뭐 땀 나사미 타바 섹토 뎀바 뎀바 자로 콘둘라 데오타 질이 쪼 주도 께사 시사미 타블라 키메카 로마 켜 조니 뭐 카마 야돌이 빼나기 그 돈다 달라 신 니마 땡니 몰라 춤송게 까긴들의 공매께 너딱 소배가 소라다 조신게 건 다니만 나니 몰라 간초가르 놓고 땡동 탐바도 촉동시 달로 다가 똑똑 남대신 건달라 탐지 대쪽가 둘라 똑행한다 네 소소게 랑가르케 쇼달라 페신게 건 네베 다 탐지게 지에케 신쇼가 통나 네베게 까네 랭치풍 롱사 차차상게 까다 어떻게 거요 고마 이간다 시자 땀터라 할이베게 통다 또베 리크 몰람 티베게 까바 란시 랭크스파 노르버세바 생비민지 그럼에 레탄 칸로나 람루가 짜히 도탄 람루 짜히 숭바타라라 나랍 준디 상베게 김데 처럼 리벤 메베 동산 세르베게 빼다로 숭바타 오직 할레킹한데 네 타원은 장사그럼다 홀색신세게 동스폰 자르고 쇼케 까자나바타라 생튜가 도다라 레라 티바 담디게 까톡틀리게 네 손디게 덴톡효지테 페티팔람 롬보 동지 께세 손니 라이르 쇼케 까라나 소소케 빼나 책스 라 책이 유슈 유쇼 세르바테게 까동 덴톡시 챙게고네 까린스봉가 담텔라 고두시 센쇼케 마케 안샤타 사르토 기카솜 타베게 고군케 참 디행게고네 데 공항가 소르챙부 꿀루라 디노서리 챙부가 담가타 야르 퓨네 트르나 다 드네 기캅 소소나 바솔레 케니마 테냠 소라티 티토냠 벨라 고시스케 흉리라 나랴 코메케 코메 코마라 코메게 툼탐보트니 까게케 툼파바다 니베케 톤톨리 다 툼소르케 탕중니케 팔라 탐보 툼타센다 녜베 녜디젠다 티 탕중 타게케 케바나 다 따 남트 툼고 코마 세르베네다 까장 고리 토베게 까네 세자 톤사베케 톤다다 도라 짱짱시네 효고지리 만덕 바다 세자메 만중 와라 세자메 마다 와라 니자메 조주게 티케 룩솔라 지베게 가류 계셨다라 가류 자라 처바 자야케 대바라 처 처바 자야 대바라 세 동야 자야 대바라 동 리파시라 따바콤 세바 상신 리피에톤 상종 리파는 가타 토라 아야 자르고 쇼도라 흉탈라 띵도지이나 따르보 세모케 까톡따디케 톤답테이케 특동 쇼제리 디안타 까타라니 가류케 람지 주자 파디케 코파테 다사 프모케 닌담티케 니바 크라토디우나 텔라 흉탐이케 메테 듀퍼사 빠메가 토마 디게케 달보셈부가 까톡톤라 미바다 바마네라 삼반 리베퍼키 롬베게 텐동 디베케 흉듀스네 효고지리세야 가르케 티나나 라노소소가 툼루케 제파다 흉스네 나르케 메토마뉴케톤 메토카 르페센제제카 다르캄 데바 마뉴케톤 파게사파 마뉴케 이부가 탄세용케톤 데바 카융스네게 키타라 다게나 진톤 메토 람토스네게 톰봉 톰보 빠라 타데케 흉토케게고네 바마탈라 톰도카보리디 양택 메레 pala tamla ki xetam tala xane libe je kamne ta xa chamo lenge je mungse na ba so tangla sirtigla lan tan so dam xin go da libe je kamba somba ta ti ki sabat nyima na ki ngumom tala la karse debe ki tuylari debe ki tuylari debe dendon tobe ki tuylari debe demin ka debi karse ke de togri ton sangin ken dibe mje na ka debi xiemo ko kir chokta cik sangin malum je ta chanbe tam sirbe ka ha xobe li la la dam mibe tuni talan zobe ke dong si pong rong sa ta kya rang sam no xik sum chungi lo cen nil xo tanga kordo som tu sodo korwe je kaala cik don talada hipa xina ngendon la mandogwe sibe kinzi ke tong la hiba yina mati li le ke tong li samni nyaba tala xane tong tong

0: Bejong Longchen Nye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1: Bejong Longchen Nye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2: Jachiwi Senke Namba Tsuma Kamzang Ngane Bejong Longchen Nyenchen Lekong Kanke Longchen Je Santa Chichi Lechen Ke Gengen Lozang Nima Yin Tini ta tsa sanju pa ka tini ma ta chichin di ki chanrabu di kaan ki di yore sepa yin na ta nayin tangpo ta nril ti ta ming ka nangya ka kor ni nga zo to si chi ta kasab gu zonra pa shi ni ma hi ji di chanla ki da pari ta shetan kar ta ming ka nangya da ma hi pa la ta kamdala chenpa dhru ka to ni ma hi pa tenri jiri tini dira ta lontun goma ka nangla ta chenpa tangpo tini ming ka jit kandri jiri ba Ini ingat ada ciri sebenarnya. Tapi minggu kodenya dua puluh kan deji. Bahawa tak deh ni juga korang ni ngaco mata deji kita tengah ciri. Tapi tengah ini dia tak kongol hantar ke cerita ke nanti dia lah. Tapi ikde ngaco sangi saja kita ni dua sen dua puluh kiri. Tapi ini dia tak tering ke tapi hantar di jeng gola. Tapi dua desa ke korang ni. Ini mas sahing dua deji saja tengah. Chua tangpo de kaan rei se na Saji sumji ke yige ngana ni Ta saji sumji changba ke yige tiso ke Ani tenji ngô tuyen pa tenji yuer ka yu ma rei se Ta saji changba ke nani tenji ngô tuyen pa tenji yu ka me se Yu na yu bi jinze na me na me bi jinze Wata tei ko la chua chike pa rei Ta ten indi le Nda segi bi jinze che rei se di le Shetan ka ngan so Lontu koma nolo ming chenji tu ma Yana ming koten di xe yon di le Yige teman duni tenju ngoza tenpil ke jala minse wa reze ni. Yige teman duni se ya tiri. Tenjila tako mii na yige chi changba ke ani minse ya chi zawa nini kur chato mede pa ko. Mii na manta ya yige nini chen dugo kruwa. Ta tenje chi yindi le ani saji yige sanchi. Teso teta yige changba rabu chati yosha. Tenjila ta saji yige sanchi bi yige changba teso la teni ten tenpi ke yige chikchang mese ki pare. Ta peji datik ani wanda tang pa yin na tini yige changba ki tuyente pa chi chan me se wad ta tenje chi hiye yun pi kasi la ta chandala ta ngan so mongpo chik la ko tokpa tenje chi char sikir tokpa de kang re se na ta wo na ta saji sanji ki trik saji sanji ki tralda pe na ka tabuta tini nga tabuta tini nya tabuta tini cha tabu tini cha tabu la so ba tenje ki yige yorwa ta teso ge tini teju ngo tenpa maridam pechagina ka seya tege ane ngansu si saji ge ka sama sasa ge ka kesha kiji ge ka o ndig ane tuente saji yige senji ge nono ane ka hiba tege tuente nge maridanya bige tuente ge ta toba ji ngansu mongpo ji le chade te chage bige jensen te la yang sanlo ju tanda kuru ka me san da buji yue bare te kaan re seba yin na shir ta shil ting san le ngansu sama la soba saji ji ka dang tini chi nana chukde pi nya la soba teso ji ani ming teso ji kurung ka gano lo man dun yu kasi la dra gano dun dang ki chan hiba yin na yandra yang na te tabo ga ta nya dang ka dang jia la soba teso di yizuk toto man dun yu kasi la yang tini saji changba ji ka dang saji changba ji nya la soba teso dang tan do na dun dang ki chan hiba yin na yandra yizuk tutong chan tiba yin na yandra ane nrabu nrabu chati yoj tenja jila teni ane nga zo mongpo jika chile se dila sama saji ka la soba teso denyong dila yang ka se giyore tenyong bi ka se la ka changba chogiri ane saji sanju gu nongla ane ka tenyang ane nren dila ka se giri tenyong bi ka se la yang ane ka changba chogiri teni dila teni no manda bi chepa na mandu jinsi tela teni saji sanju gu nongla ane ka changba teki teni ngo tengu yosa re nyan bi ka ta toba ta teni she giri ta reddi ta wenja ten ngoma la ta tenji na chepa chenpo yo res jinsi kante de yese na saji changba ke ka yina nda ane nga yina yanda cha yina nda cha yina nda nya yina nda kanta ji saji changba ke ka la soba teso la ane ko jinju te hiu yo mara yige changba cha diyo jinju ma hiu ba yinza yige changba yindi la ane teso ke ta sama saji ke ka dang che na ke nya dang ane tunya ke cha la soba teso ju tenju ngo te zawa nini ane tenge mares tene ten mato pa yinza ane saji changba teso te ane mi mares 원나 민 인켄지 야나 민도 줄비거 카다 드니 나다 아 차다 냐라서 바 텐데기 이게 대소대 아니 대소게 아니 대니 못에 마 마르담스나 대소게 대니 못된 거레스 왜냐 대소 이게 짱바 아레스나 이다 이게 짱바 많이 바리 파따우나 이즈고 토니 디바이나 이게 찍 짱바가 존다버지 지요데 대고말 민도 줄비거 카라서 바 대소 이게 짱바 많이 바리스 제대로 저러잖아 대소라 아니 진주 아휴 바스 아근 타텐디 휴여스 옛날에 외자다 실릉한조 계습지 라서바지 가서 얘기도 파 소로 양이 치들로 다 아니 이즈응이라 아니 아 안타데 저리 뒤니 딱 구치 진북지나 빵세니 아니 양자라와다 아 드니 고도 라서바 제르디비게 덴데크 아 드니 미기 데솔라 가데 진주아 토파이나 이즈랑 이즈 마디니 고 이즈 양이셔고 뒤가파 계사지 가서 와 덴데지 뒤가파인자 아니 다다다는 공디게바나 이게 아니 이게 짬바리지라 고 안타데 뒤바인자 아니 대다 파다운데 이게 짬바가 존다고 차디여와 고 안타데 이스 마리위디스 아니 대다 아니 사제군으로 이게 짬바티소니데 아니 쳇바 메디비 존다고 된지 산노다니 아니 공디게비게 도바데 흉기요레스 딘데다 도도데 이야바이나 사제 짬바가노로 다 된된비 이게 요마레스 대소 초마데 저 이게 짬바레스 데리 아니 니바데 강레스 데리다 민기 쯧데 강레스 데리 민기 쯧 다 민기 쯧데 강레스 데리 응아소 가장 민기 쯧데 이비가살아 스키요레 쯧치야테 응아소데 마고 쳔자가노라 쯧다르 들이 공비게 이게 뉴버 쯧르반 민 랍던 쯧바른 쯧르 세야다 아니 로빈 테메 삼보자 랑게 다주 자가노라 이게 코니 미용데 민기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때마시 있어만 나게 너르나 아니 이게 짱바테네 마보지 아니 야 촛바라 때니 아니 대중고 땡비그 민데 저기요리 근데 이 바이자 민게 쟤도 가리 세딜 아니 이게레스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게 쫑이야 야나 민게 그런 미드버시비 그 여다 지샤다버치비 이게 짱바데서 올 거기 바 데미 데서 민게 쟤도 가리 세딜 아니 아 이게레스 그럼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진이 지 쫑이지비 깨지 당 이게 짱바데서 올 거기 봐 어떤 데 지샤데레스 스마데 처리 세딜 다 민게 고된도 마히에 비가서라 이게 닌드니 된중 못다 땡비고 자든지라 아니 간소 민서기어와 되는 얘기를다 민그 된중 못된 희비까지 어느 못된다 라고도 가능한 지리에서야 돼. 다 민그 된중 못된서야 돼. 민그 코 실리. 아 꼭 샤조데 된중 못된 게 받들. 다 빼나 머히 줍이게 자티게. 아니 머스야 게더니 민데 따사게 다기고 마히 된고이게 생제. 오 대처리세 되니 아니 머히 줍이 자티게 딱 된거여. 미기 집이 잣이 튀바잔지 아니 튕켄지 아 똑바글라 야나 로일라 아니 마히 덴고이게 생기는 거 쳇득거시 데 비엔 빼사게나 카퍼르스야 닌천스야 로리스야 데다 데히 줍이게 잣이게 아니 미테소 타비게 다이게 되니

0: tene xie ji yiba de gang yin se na ta ming ge yiba se ta shi ta ngang ngang zu pe ji tene da zhe ge yong nu mangbo gong nu na ta ming la ma yiba nda bu xie yong di la ta ye gu mangbo ge tong ni yiba mangbo jin zhe yo ba ta de zu gong nu na zai yiba ji che de se de ta ming la ngo gu gong ni ma yiba xie na gang da gang yo ba re zi ya re ming ge rang yin gu tong ni ma yiba xie yong di ming de la ani ngui ming se ya ji dang dang ming se ya ge de ni ge nong la ma di bi ta ming ji me zhe ge yo re ta de ge nong la dang bo ngui ming se ya de gang zhe ji se ge yo re se ba yin na
1: 님인세와데 야요 봐. 대인들 다 의미고 놀아 내가 쫓아치 처리 있어야 되다. 대인들 토머 다자와 강히 있어야 돼. 대인들 의미이나 미 따사 그런 민테 따사 그 열, 미 따사 그 의부 미 따사 그 취대라. 아니 토머 파 다자지. 아니 다자 마세. 아니 다 대답 미 따니 존데 아니 미테라 대니 미 따사 저 그런 의부데. 알아? 아니 옌다 그런 치겐다 그런 만디 봐. 토모 많이 봐. 아니 민데 그 돈. 아니 고니 봐지 그래 있어야 돼. 다데 빼나버지 야바이나 빼차게는 안쪽 사힌 티바가 사다 아 드니 퍼 차히 스비거든 메다 아 드니 옌아 땅 안쪽 생제가 뭐 다 알아 룩 라소 바이로와 데인디르 다 사 드니 메 다 라 루 라소 바 그로 바 쥐비가 자 그나 쥐비가 민테소 아 아니 콘디히비가 차히 스비바가 자라 메다 아 사히 티바가 자라 사다 아니 생제 다 라루 라수바가 니보 대단 되게 저러잖아. 아 민레스 어 아더니 사히 주비자 메히 주비자 다히 주비자 라히 주비자 루히 주비자 때서때 아니 코서 따사거든요. 아 사다더니 메다 따라라 루라수바 니보 대서 주고 민레스 다 민은 나니 니미다 땀이 가래서 봐이나 아니 니미레스 다또 니미 예비게 전세 가래서 봐이나 고도 니미가 고된데 아니 따따고 턴데 봐. 전에리에서나 님이나 대대로 토머 다져와지 그 바로와 대인들 사당 아 대니 매당 따당 라다 루라서 봐 쥐비 그 담미 대서 대 니보 대서라 파 마저 비 응에도 아니 자라 야나 니보 사히 티비 그 사당 아하 대니 차히 티비 그 매라서 봐 자라 대서라 아니 대서 다다 히비 그 사치 사당 대니 매라서 봐 민 대서도 파 마다 비 응에라 코졸라 지르지네 민지 매바레 대소 마다면 얘들 미기 매비 진짜 때라더니 코솔은 쳐 봐이나 민테소도 저러잖아 토마르 잡아 토마르 잡아 사히 티비 그 사다바는 쳐 봐이나 코라 토마르 잡이 그 베케 그 토마 잡이 그 다강을 해서나 사히 주비 그 잡들 민테스 사히 씨비 그 니보 대다바는 쳐 봐이나 베케 그 노로 코라 토마 잡이 그 다야는 민테 강을 해서나 매히 민테스 어때니 생제 따라루 라소 바티솔라 아니 따라루 라소 바 주비 그 민테소도 코솔은 쳐 봐이나 토마르 잡이 그 미르 미티에서 마제 빙에들 코소는 미 매바레 딘도 토마 다제 바스 니기 차니 미테다 데체리세 딜로 베차게는 가서 공지기비가 아 드니 사다 메다 따다 라다 루라소 바 쥐비가 자 미로와 미테소 때 토마르 아 아니 사힌 티비가 사다 차히즈비가 메다 아니 생제는 노라 따라 루라소 바 데솔라 토마 따바스 미테소 때야 미테소 때야 공디히비 그런서 따사 니보테서로 토마 따바스 마토 데초라 마타비 응엘라 미테소 때 자라 옌바 야는 니보 옌바 때는 찌라 자와니는 고르다 마뇨아레 빼차게 난 가존데 사 따바는 쳔바니나 사히비 그 민데 사힌 티비 그 자라 온다 디 다다히데비 그 사세안들라 마타비 응엘도 사히비 그 민데 니보 옌다 취 옌라 고르다 마뇨아레 된데 옌바 옌자 아 되니 사다 메다 어 따라 루라소 바 데소 데 미 데소 데 아니 미 데소 고 토마 그 주사 그 일 토마 그 주사 그 일 때 아니 사히 티비 그 사다 아 차히 티비 그 메라소 바 자라 데소 마도 예바 메바 예마 메바 진세 데라 테니 아니 치리세 디라 어 사다 메라소 바 데소 데 곤데 그 다기 데소란 쳔 바니나 다기 데소 니미 디치 바레스 추 간다 간이나 rāna yewi mīnta ju tōmā ki tēndē tēngi pari tā pēchā kia pāyī na sāhin tīpi ki chālā tātā ngā sō kia tīpi ki sāsiyā nipo ndo lān tsuen pāyī na nipo ndo
0: Rungi la yarwa, rung la tapi ki ming sa siya jirwa. Ming sa siya tu ji, go ji ki ten ji ki ten ta thoman rabu ten, ta gang rei se bayin jina, sahi tibi ki chalan dush. Sahi tibi ki chalan dung, mayin pa ki, ani sa siya tu ji ten ten, tu ji goa yin pa ten ji, me bar. Tengi ti su la, thomin juye siya ten ji gogi bar. Tene, me tabi lan suyma ni, me hi jibi ki jate, me hi jibi ki jate lan suyma yin jina, Koran de chere zan to tangbo gana tabare se debe, ane chakhi se bheke, o ngana zo mbar debe, ngana zo chakhi se bheke me se ya, teji ming tabare wa. Tengi te se lo, me se chakhi se bheke chala, tere me hi bheke ming te jo toma ke ten den se. Ten den yinpa yin zan, dor na, ming te chi te la toma je bheke ming je yinpa ma tse. Chi te yang, ming te jo toma ke njuyen yang, yana toma ke ten den yinke pare es. Nden yi de chere chache, nden yi bo de chere se debe ta, nimi yin dan ming je. 체기답대 다 늦창이죠. 어 체기답이 내리. 대답이 인디라 다 던져졌다. 밑에서 그때니 다기 그 로노소도 다기 그 치대 아니 얘다 만리 받고 토모마이 받고 아니 고니 바리. 배나 사 메 다 루히 주비 그 잡대서 그 아니 그런 거 다기 때 아니 토모마이 받고 아니 고건데. 사 세운디서 더 고아다냐더로 톱 담보를 치르잖아. 아니 사시디비 그 니보는 가서 로일 차그 차그로 와. 다 세운 집이 그 잣대 그 몰라서 바다 아니 얘 돈도 그린다마라 라서 바 참아래. 다 세운 뒤서 안 담보 차지도 치르세. 아니 가서 아 생제 따대 차그. 뒤에 뒤서 민대서 그 치르 다기 그 치대도 토모 많이 봐. 아니 권이 그래스. 진세 때라더니 아니 사당 쳐당 매 롱 되네 가서 미 되네 나와 되네 사 되네 깨 되네 녀마 되네 나와 난가 라서 바 다 이백 미모 보러 와. 다다 히디비기다 사치 메누 미나와 나지 니만다 라스바 히 주비기 민테소테 아다 고 제레견도 아니 로로소소거다 다기지 니부테소 배차기나 사이나 사키바트가 다기지 니부 사키티비기 니부 쳇다발은 히비 민테란 쳇바이기나 렌히케비기 니부테소 룬다발은 쳇바이기나 양히요비기 니부테소 메다발은 쳇바이기나 아니 메히 주비기 다테지 다기리 쳇레세들 사키티비기 니부테소 아니 미키 제비가 다 미키 비가 미트 다기를 강하게 되네 아니 아죽 잡아셔 봐 알아 죽 진제진이 본데 나와다 보는 처마이나 그 단진제지 아 되니 이게 본데 나다비니나 드만 논제진이 본데 다 오다 된제 그 처리세 되라 민테소 거 라랑소소 거 아니 다기지 이 보테소 데 토모 많이 봐 아니 고니 그레스 예바 예자 아니 테소 데 처리세 되라 아니 아 그러니 니미레스 겨 아 아니 취대 처리세 되라 민테지 토민 주행이야 봐 데니라 데니 아니 민트 그 치데 토모 많이 받고 니 바오 데니 진들 미미레 예자교 다 왜장 아 다 미테소데 다다 히비 그 미미테소 사치 메누 다보 미미테소데 아니 시질 야 코로나 토 담보 따지 그 니보데 많이 받고 니보 예마 던들라 양고 따지 여바레 베나 사 다베데 토 담보는 사히 티비 그 니보데라 따바레데 왜자 시질은 오늘 사히 받데 자라 예마 던들 거 예리 따바데 던데 따비가스 라 아니 미데 니보데 지처레세디라 코로 니미다 담이니 그놈 간찬으로 해르세 담인 잡아 빼 차이나 사히바데 사히 튜비 니보데란 쳔바이나 공미미제 제데 위자 사히비 그 미데 멋지라 따바 요마다 따가 미네 따바 야나 사히바데 저 메토나 지지 미네 파타 야미디스라 오 메토 사세 위가스네 메토데 니 미네 사히 따비가스라 아니 사세야테 메토트가 롱고 다기고 메토텔란 쳔바이나 니미마르 담이시 베차게는 간소 찬살 자라텐드라만달라 아니 쿤라서 바텐드 부운디라 쿤께서 조만한 간소 미분두 세르와 베다 한지 도발 한지 틸 쿤부니 제르라서 보는 쿤부니 한 미분두스 야마나 한 한테 여름보 괜히 고 도바데 세니 쿤부니 위가슬라 한 미분두 세르와 디가슬라 한지 도바야나 한지 틸라 아슈 드니 북데비고 쿤우테

창장 추제니 주창장 주조바르 보라 차바초원베니 름지 차바타토름비주 최창장 추니 최창장 주지바르 팅디 조남시리 군이 동의 남싱다 주차송

0: 딘지 시켄데 시위 고유 소재 생대다 많이 바라 로니 기고인 강자 소인용 롱라 참비 촌이 시답이 댐주 유에게 송유
1: 리디에 매이 머치 시당 계량리 메바 가라이 안치 인제 통나는 집이 우초 시주대 야니 랑그랑나 인제 다 상비 린게 쇼다
0: 도영어미 샘휴 기반은 자와니 독주메 받던다 가니인데 조농동 레체지 롱미 롱그롱라 샘휴 제주대 인라 이제 텐터 샘캉지 펌카 피비 펌카 예예 기니 좀메
1: 디나 가리 이키당 가리 쇼나 가리 수나 소데다 참마 존지 빵도 수다
0: 랑키랑라 닝제동 혀차유나 난주 옛니 난주 닝도 도비 자마 보초동 파마 변체 가니 로카소 혀차동 샴제 쇼토
1: 랑키랑라 난지 인자레 낭다 치지 보초초라 낭위 난주 대인도 랑키랑라 쉐예마지 가리 예아히 소나로
0: Дорна.
1: Дитерине зон. Цоаке дар джезин че ю. Рангцэн жанла ванвэй. Сэнла гоча джэни. Ронгэ ронла нинжэ дон. Ронгэ ронни шангчэ шонгон зуру. Сэнкан чэдэла донхан нонгдэ. Сэнкан чэдэджа цава сибэ. Дэтанг ронни дон. Дэтанг сюцу чэнгэ.